GM의 Wish I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제대로 주말권 아침이죠. 금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또 7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7월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네요. 그동안 그 한 주 내내 너무

이에 해당 지역 전문가들은 이미 집안 곳곳에 대규모 뱀 둥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집을 전부 다 뜯어봐야 할 거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부는 반드시 집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는데, 와, 과연 부부는 집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거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Ancestor Orchestra의 Pennsylvania 65,000 들려드렸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렸고요. 자, 노래 두 곡도 이어드립니다.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최선희 남현주님 청해 주셨고요. 쿨의 아로하로 이어집니다. 9381-8286 정주경님이 청해 주셨죠. 2부에 뵙죠.

0: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넬리 와켈리 롤랜드의 딜레마, 제이지 엘리샤 키즈의 Empire State of Mind까지 들었습니다. 이유정 씨, 일주일의 긴 휴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와이드를 좀 즐겨보시죠. 네, 쭉 한번 둘러보시다가 타고 계시면 또 생각이 날 겁니다. 뭘 해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낯선 곳을 지나다가 여기 흥미로운데? 그럼 거기서 내리시는 거죠. 이런 거 어때요? 네, 무계획으로. 제주도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드립니다. 9878님. 지난번에 여행 전에 너무 많이 찾아보고 갔더니 막상 가서 봐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갔다가 그래서 뭐 하지? 이 고민하느라 내내 시간을 보내

1번 저 여자 오늘 청약됐나? 2번 저 여자 오늘 적금 탔나? 3번 저 여자 오늘 월급날인가? 4번 저 여자 오늘 생일인가? 네, 뭘까요?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전화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간장 양념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콩은 공짜고요. 이 노래가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0: 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네,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하죠. 정답은 4번 생일인가 였습니다. 저 이제 오늘 생일인가? 생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많은 또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 이런 모습들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2부 마무리합니다. 코나의 그대 눈빛은 빛나고 입술은 시원하여라. 3부에 뵙죠.

0: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케이틀린 타이버의 Summertime Sadness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맞습니다. 멀티 비타민 세트 드릴게요. 빨리 움직이세요.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이은주 씨 청해 주셨고요.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유미수 씨가 청해 주셨네요.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까지 들었고요. 6559님, 형님 축하해 주세요. 2년 전에 산 침대 매트리스 할부가 오늘로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할부금을 다달이 낼 때는 이놈의 할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나탈리 임브루글리아의 Torn까지 들었습니다. 9997님, 직원들하고 점심에 해먹으려고 우삼겹 숙주 야채찜 재료 준비해서 출근 중이에요. 와우, 간장 소스까지 야무지게 챙겼죠. 총 3명인데 전부 고기파라 벌써 먹는 모습들 떠올리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음악 앨범에 소개되는 부장들은 주로 안 좋은 얘기만 많아서 부장 미담 스스로 셀프 투척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부장님이세요? 근데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우삼겹 숙주 야채찜 재료를 아, 이런 모습 아름답다. 예, 멋진 부장님이세요. 아, 근데 뭐 그렇게 좀 그 부장님 사연이 좀 부정적인 이유는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부장님들이 훨씬 적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부하 직원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부장님들 미담도 좀 많이 보내 주십시오. 네. 제가 균형 있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부장님 사연이었습니다. 아, 맛있겠네. 작두콩차 세트 보내 드릴게요. 아이유의 푸르던, 신하정님 청해 주셨고요. 뉴진스의 버블검 두 곡입니다.

아이유의 푸르던, 뉴진스의 버블검까지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이어드릴까요? 폴 블랑코의 그런 일은 이혜승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해운대 놀러 왔는데 와 외국인들이 그냥 바글바글 태닝하고 누워있네요. 야 발리나 방콕 에? 푸켓 안 가도 되겠어요. 아이 저 발리보다 더 좋죠. 5분만 걸어가면은 싱싱한 횟집 있지, 떡볶이 있지, 돼지국밥 있지, 공중 화장실 활짝 열려 있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자 기분은 글로벌하게 내시고 속은 한식으로 달래면서 휴가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오모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압도적 여름 노래 1등 노래방 1등입니다. 예, 박명수의 노래입니다. 아우 좀 창피하네. 바다의 왕자.

0: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알겠어요?
1: 어, 그리고 옷 같은 거 재미 네. 좋은 게 많아서 그것도 그래요? 쇼핑도 할 만하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네. 거기 뭐 이렇게 복국도 있잖아 복국.
0: 어, 저는 그리고
1: 아니, 복국 좋아.
0: 그 달맞이고개 넘어갈 네, 때 네. 거기에 그
1: 조개구이 조개구이집.
0: 아니 대구 지리탕이 있어요. 아, 머리로 하는 거. 아, 아, 아, 아, 아. 그 거기 넘어가서 거기가 넘어가면 송정인지 송도인지 되게 저도 헷갈리네.
1: 맞아요. 그 딱 그 네, 거기 근처니까. 갔었어요, 예. 거기 이제 조개구이 맛도 하는 데가 있어요. 누구 누구 내라 그래 가지고 거기가 아. 미어터지고 와 부산 진짜 좋은데.
0: 광안리에도 사람 너무 많아요.
1: 아 부산 뭐 백화점도 있고 거기는 진짜 예술이야.
0: 아니 백화점은 갑자기.
1: 아니 그러니까 백화점은 바로 있고 네. 거의 하와이야. 거의 하와이. 하와이랑 비슷해.
0: 맞아요. 해운대도 이쪽 어, 방파제 쪽으로 너무 좋아.
1: 하와이는 근데 가면 먹을 게 없잖아. 거기 가면 아우 입에 맞지도 않고 그냥.
0: 하와이는 안 가봐가지고.
1: 근데 제가. 진짜 네. 부산이 짱이야.
0: 자 뮤비는 송정해수욕장이 네. 맞다고 합니다.
1: 그래요? 예. 언제 바꿨대 그거를?
0: 뭘 바꿔요? 본인이 헷갈리신
1: 간판을 바꿨나?
0: 자, 예, 예, 어쨌든요. 여러분도 차트 들으시면서 내가 가본 국내 이색 해수욕장 보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순위 없이 만나볼게요.
1: 제가 작년에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 제가 MC 봤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그때 그 랄라라고 했던 뷰가 4천만 뷰인가 나왔어요. 와. 쇼츠가.
0: 아 랄라라고.
1: 3천만 뷰인가 4천만 뷰가 나왔어요.
0: 2MC 그게. 보신 거예요?
1: 아니 아니 이제 그 랄라로 노래 부르러 왔고 저
0: 아,
1: MC 했고
0: MC
1: 그
0: 하셨고.
1: 그 인터뷰했던 게 쇼츠가 막 3천만 뷰가 넘더라고요.
0: 자, 첫 번째부터 만나볼게요.
1: 네.
0: 바다 옆에서 쇠질 가능한 비치 짐 울산 일산 해수욕장.
1: 쇠질이 뭐야? 아,
0: 네, 운동기구.
1: 아, 운동기구.
0: 네, 그래서 출렁다리로 유명한 그 대왕암 공원 옆에 있는 도심 속 해수욕장인데 여기가 이제 수심이 낮고 경사가 완만하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물놀이 하기에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요즘 SNS에서 핫한 비치짐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TV에도 많이 나

0: 다음에 입장할 수 있고요. 한 사람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만 동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법정 맹견 5종을 제외한 최고 1m 이하의 반려견이면 다 가능하고요.
1: 그렇죠.
0: 그 외에 이제 반려견 리드줄 착용, 배설물 치우기 같은 기본적인 이용 수칙만 잘 지키면 되고요. 이 반려견을 우리

선장님도 무창포의 수역장이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바다 갈라지면 조개 죽고 그랬네요. 장영은님도 무창포에서 바닷길 열리는 걸 직접 보니 자연이 만든 마술쇼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김영희님은 무창포의 수역장

0: 이날 되면 이제 전국에서 모래찜질하러 사람들이 모여든대요. 우리 박명성 님도 요즘 손가락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예, 예, 예. 다음 주에 있을 라디오쇼 여수 공개 방송 끝나고서 여기서 모래찜질 한번 하고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1: 그럴 시간이 있겠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돼요. 없어요. 없어요.
0: 왜요?
1: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 날 바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0: 여수 찍고 또 딴 데
1: 가야 돼요. 예, 예, 예.
0: 아주 바다의 왕자 때문에 너무
1: 그러니까 여름 한철 벌어서 겨울 나요. 예. 빨리 겨울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0: 아니, 다음 어디 가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또 박명수 형님 팬들은 또 울산, 쫓아가야 되니까.
1: 울산.
0: 여수 다음 울산이요.
1: 예, 예,
0: 바로
1: 예,
0: 다음
1: 예,
0: 날.
1: 예, 예.
0: 진짜 바쁘다.
1: 아니요. 이번 주만 그래요.
0: 예. 네, 박명수 씨 직접 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네. 주 여수 그다음 다음 날은
1: 그렇습니다.
0: 예, 저기 울산 가야
1: 됩니다. 예, 예. 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 기회 있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예.
0: KBS 맨날 볼 수 있는데
1: 뭔 소리.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여수와 울산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또 키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UP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너무 좋아. 바다!

0: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 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관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둘. 예,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치, 박치,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3: 나 왜 이렇게 잘하지?
4: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2: 전민기 씨와 함께하는 네. 박명수의 라디오쇼. 네. 검색엔차트 2부 시작됐습니다.
5: 좀 전에 그 선물 주는 거 애드리브였던
2: 거예요? 다 애드리브죠 그러면. 예.
5: 좀 대단하다.
2: 뭘 대단해. 그냥 35년 짬으로 하는 거지. 예.
5: 재밌었습니다.
2: 그래요? 예. 예, 예. 또 재래되는데.
5: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신데.
2: 많은 분들이 또 재래되는데.

0: 만 가지 말고 새로운 곳 한번 가보시죠.
1: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새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1: 왜 오겠어요?
0: 좋으니까.
1: 좋으니까 입사문 타고 온 거 아니에요.
0: 맞아.
1: 예, 그런 생각하지 바랍니다. 예, 예.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 가장 핫한 곳이에요.
0: 맞아요.
1: 서울.
0: 네.
1: 대한민국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가볼까요?
1: 빨리 저 해외 갈 항공권 취소하세요.
0: 아, 벌써 취소까지 다녀오셔서 또 가면 되죠.
1: 아, 그런가? 네. 아, 알았어요.
0: 자,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요즘 MZ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대요.
1: 왜요? 요즘 그냥 인사말이잖아.
0: 근데 이제 고물가 때문에
1: 아 진짜
0: 요즘에 이제 아, 좀 슬픈 소식인데 좀 마음이 아프다, 우리 젊은 이건. 친구들은 친구도 지금 못 만난다고 하는데 프렌드플레이션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렌드플레이션 뭐냐면은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인데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올라서 인간관계를 줄이는 이 MZ 트렌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MZ들은 혼밥, 혼술, 혼여행, 혼캉스 이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좀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라서 굳이 비용 들여서 친구나 지인을 자주 만나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쪽을 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 가을부터는 좀 벌이가 괜찮아서 후배들 많이 만나고 했는데
1: 예.
0: 올해 조금 이제 작년보다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어제 영화를 한편 봤어요. 예. 호프라고 영화를 봤어요.
0: 호프 보셨구나. 예.
1: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0: 네.
1: 너무 웃겨가지고 네. 너무 웃겼는데 네. 끝나고 같이 갔던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혼자 갔으면 혼자 가서 만사천이면 먹는데
0: 그래 맞아.
1: 예, 둘이 가니까 5만 원이야. 내 형이가 내가 됐잖아.
0: 형이 냈어요 또.
1: 팝콘값 네. 내가 내고 네. 아, 그래가지고 아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런 게 이제 브랜드 플레이션.
1: 예, 예, 영화는 진짜 재밌었어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5만 원. 지금 딱 5만 원 말씀하셨죠.
1: 5만 원 진짜?
0: 거기에 진짜 술 한 잔만 해도 10만 원.
1: 아, 진짜라니까요.
0: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훅훅 나갑니다.
1: 아, 돈가스 두 개 쫄면한 시켰는데 5만 원 나왔어요. 5만 원.
0: 맞아요. 그래서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외식 물가가 무려 25%나 올랐대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MZ세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93%가 물가 상승으로 친구 만남, 모임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생일 알림을 껐다, 모임 횟수 자체를 줄였다 등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가장 부담되는 비용이 단연 식사비가 78.4%.
1: 예, 예. 그러니까 솔직히 술 먹는 이유가

0: 1인당 평균 비용이 316파운드인데 이게 한 65만 원.
1: 이거 진짜 저 앞으로 제가 뭐 경제를 뭐 이렇게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계속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0: 양극화가 예. 계속 심화되겠죠.
1: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뭐 유가도 오르고 금리가 또

0: 정관영님, 이제 외식하는 사람은 부자란 말도 나와요. 아, 좀 슬프다. 그 왜 이렇게 됐지?
1: 국립현대미술관 다 공짜는 좋은데 거기 갈 땐 걸어갑니까? 나 가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또 커피 사고 가야 되잖아요. 돈 나가면 돈이야.
0: 그래도 그 정도면 최소로 한 2만 원 그러니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 나가면 돈이라니까 나가면.
0: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에 이제 아들하고 예. 그 모래 있는 수영장 가서 하루 그냥 즐기고 왔는데 네. 아 15만 원 썼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1: 나가지 말고 계속 자 집에서. 15만 그냥 계속 자. 네. 자면 돼 그냥 계속. 꿈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면서 계속 자. 네. SNS 보지 마시고 배 아프니까. 네. 예. 아 재밌네요. 재밌긴 한데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0: 언제 밥 한번 먹자 마음껏 좀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요새 네. 또 밥 사는 사람도 없어.
0: 맞죠.
1: 없어 밥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임이 적은 거야. 알겠습니다. 예. 요즘은 진짜 싸고 맛있고 가성비 있는 것만 찾게 돼요.
0: 그래.
1: 예. 그래가지고 뭐 저 무슨 걸뱅이 뭐 앱인가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예.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안에서도 가장 싼 곳. 가성비
0: 곳들.
1: 가장 싼 곳만 찾아주는 네. 곳이 있는데 의외로 또 퀄리티가 좋다고 하는데.
0: 근데 그런데 찾아다녀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1: 근데
0: 네.
1: 퀄리티가 또 괜찮대요.
0: 그럼요.
1: 예, 그렇게 네.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곳만 찾게 되니까 좀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힘들어요. 예. 맞아요. 근데 자영업이 잘 되기를 바라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좀 경기에 좀 네. 또 부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0: 선순환 예. 되길 바랍니다. 예.
1: 뉴진스의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디토.

0: 자, 뉴진스의 노래 듣고 왔고요. 이제 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1: 자,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바로 이곳에서 라디오쇼 공개 방송 명수밤바다.
0: 명수밤바다.
1: 네, 이게 열리는데 애청자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여수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0: 예, 저희가 표를 파는 게 아니라서 예, 이 표를 팔면은 벌써 다 매진 됐겠죠. 제 또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1: 아, 그래 광화문도 가득 채웠잖아요. 아, 예.
0: 광화문도 이렇게 공짜인데 안 오더라. 아무튼 아 너무 아, 차라리 돈을 받고 받자. 그러면은 열받아서라도 오실 거 아니야. 제 도대체 왜 그동안 공짜하다가 아, 돈을 받는 거야?
1: 공영방송이라 안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왜 제 그동안 공짜하다가 왜 돈을 받는 거야? 와가지고 실망하고 예. 저럴 줄 알았어.
1: 아 근데 가면 재밌어요, 여러분. 자,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지 여수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로 가득 찬 붉은 섬이죠. 박명수 씨 인생 역대급 음이탈 사건이 일어났던 아, 오동도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100만 부짜리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돌산대교, 공식 밥도둑 게장백반과 돌산갓김치, 갈치조림, 먹거리가 풍부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여수 거북선 축제가
0: 열립니다. 그럼요.
1: 여수의 유래를 살펴봤더니 고려 태조왕건이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전국을 순행할 때 이 지역은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신하들이 물이 좋아서 인심이 좋고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래서 지명이 여수가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6일부터 9일간 4일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9일까지 4일 동안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이제 여수에서 열리고요.
0: 덥겠다. 덥겠어. 네.
1: 작년 제6회 섬의 날 라디오쇼 완도 공개 방송에 이어서 아, 벌써 1년 됐네. 올해 제7회 섬의 날 라디오쇼 여수 공개 방송까지 야. 박명수 씨가 2년 연속 간택을 당했습니다.
0: 완도 때는 진짜 간판이 떨어지더라. 폭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1: 그날 비 많이
0: 완도까지 다 왔는데 취소될 것 같다고 가래. 그래 뭐야 이게 완도까지.
1: 기억나요?
0: 아, 완도까지 왔는데 그때 갑자기 좀 줄어들어서.
1: 근데 했잖아요.
0: 공연까지는 공연 때 비가 또 많이
1: 저
0: 왔어요.
1: 기억나요?
0: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예.
1: 근데 제 7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는 요즘 대사 아이돌 리센느. 네, 그리고 라디오쇼 다녀갔던 배우 정희랑 씨, 박명수 씨의 절친 정시선 셰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락 보컬리스트 하윤우 씨 등이 위촉이 됐는데 여기는 왜 박명수 씨는 없는 건지
0: 모르겠어요. 네. 여수나 명수나 똑같은데 네, 리센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예. 섬의 날 행사 담당자 여러분 이 듣고 계신다면 작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0: 전진수 본부장입니다.
1: 그런 분들이 고마운 분이에요.
0: 난 평생 잊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예, 예.
1: 자, 대망의 라디오쇼 여섯 공개 방송 명수 밤바다 8월 7일 금요일 저 7시에 와 멤버 화려합니다. 여수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 열리고요. 백이성 씨, 씨야, 효린, 마이티마우스, 소란, 헤이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까지 뮤직뱅크 뺨치는 화려한 라인업에 우리 바다의 왕자 박명수 씨의 DJ 무대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예. 그날 여수 놀러 가셔서 시원한 바다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신나는 라디오쇼 공개 방송까지 예. 즐기다 가시면 이번 여름 코스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마지막에 EDM 파티까지 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예. 네. 저 규정품 다 놓고 오세요.
1: 좋습니다.
0: 예, 잊어버리니까. 네. 아시겠죠?
1: 네.
0: 예. 자 퀴즈 있어요? 네.
1: 방아 퀴즈 나갑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로 라디오쇼 공개 방송 열리는 여수 소식 전해드렸죠. 여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이곳은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로 가득 찬 붉은 섬이자 바람의 아들 박명수 씨의 음이탈 사건이 벌어졌던. 네 맞습니다. 박명수 씨 당시 PD한테 끌려가 욕을 먹었다는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는데 박명수 씨의 뼈아픈 추억이 서린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금요일인 만큼 휴가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밀리고 조양에서 춘천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총 26km 막히는데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강원권 진입해서는 원주와 새마을 부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에서 짧게 밀리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0: troubles in our heart.
1: 7월 31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아이브의 Rebel Heart 들려드렸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2: 폴킴 왔어요.
1: 폴킴 왔어요. 여러분도 오세요. 네, 이렇게 중독을 끊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네. 아, 저 근데 진짜 이제 한 2-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잘 버티고 있을걸요? 그 대신에 이제 이 너튜브 이 어플을 지운 대신에 또 음악 어플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은 들어야 되니까 이 음악 어플이랑 저는 여러 가지 음악 어플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어플마다 좀 이렇게 포맷도 다르고 추천 음악도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를 쓰긴 하는데 음악도 많이 듣게 되고 라디오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대화하는 영상들을 그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음원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차에서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K8121번님께서 그거 지워져요? 그니까요. 그게 핸드폰의 기본으로 디폴트로 있는 그런 어플처럼 느껴지긴 하죠. 차라리 문자 메시지 어플을 지우면 지웠지 그거는 못 지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5675번님께서 그럼 딴 거 보겠지. 내가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SNS를 또 조금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부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최고우님께서 쇼폼 1시간 보는 것도 대단한데요. 저는 3시간은 훌쩍 지나던데 제가 이거를 지우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네. 운동을 하러 갔다가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천천히 걸으면서 제가 쇼폼만 1시간을 본 거예요. 운동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0: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자꾸 그 상사가 딸깍딸깍 거려가지고 볼펜 다 깜지해서 그 볼펜 다 잉크 다 써버렸다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이 미경 씨한테 볼펜 빌려드리면 되겠다. 네, 어차피 필사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필사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창가석, 2번 통로석이었습니다. 고은정님께서 보기에 없는 답변 주지 말라고요. 퍼스트 클래스래요. 나도 근데 3번 퍼스트 클래스. 저도 퍼스트 클래스요. 김정태님께서 맨 앞자리.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버스 탈 때도 꼭 그 뒤쪽 문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저는 항상 앉았던 것 같거든요. 어허. 김현웅님께서 3번. 아, 진짜. 고창석. 내가 볼 때 다들 나한테 아재 개그 한다고 놀릴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늙어가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나 너무 좋다. 강은솔님께서 1번 창가석. 창가석에 앉아야 창문 너머 풍경도 보잖아요. 이거 만장일치 아닐까요? 하셨어요. 저는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창가석이 당연히 좋죠. 왜냐면 기댈 수도 있고 밖을 볼 수도 있고 뭐 창문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선택지가 많잖아요. 근데 또 중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이럴 때 또 괜히 불편하잖아요.

다들 우리 서로 뭐라고 하지 않기로 해요. 제가 눈치 안 드릴 테니까 마음껏 우리 이런 계획을 하기로 해요. 오늘은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이 1번 창가석이었습니다. 창가석이 80%였고요. 통로석이 20%였어요. 보니까 저희가 보통 드리는 이런 보기들, 이렇게 밸런스 게임들 보면은 약간 이번에는 약간 한 50대 40, 50대 60, 뭐냐, 50대 50, 60대 40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조차도 항상 뭐

창가석 투표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추첨했어요. 강은솔님, 신영혜님, 핑크꿀떡님, 5359번님, 권슬기님. 이렇게 다섯 분 산소 미스트 보내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재밌게 보내주는데 제가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2016번님께서 여름이 되면 어릴 때 갔던 수련회가 생각나요. 이 노래에 맞춰서 율동도 배웠는데 추억이네요. 코요태 만남 신청합니다. 오호 맞아요. 이렇게 기차나 비행기 옆자리에 운명의 누군가가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만남 좀 이렇게 생각해본 적 있지 않아요? 영화 주인공처럼. 자 2016님의 신청곡 듣고

난 마동석. 연명숙님께서 야단 법석은 안 될까요? 그래, 요거는 좀 변주가 있다. 요런 거 좀 재밌는데요. 김은혜님은 폴디는 우리들의 보석. 우후! 이게 제일 좋다, 나는. 마동석 이런 거보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장근석보다. 폴디는 우리들의 보석.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은 폴킴의 보석. 1429번님께서 딸이랑 용인 놀이공원에 가면서 듣고 있어요. 애땡랜드 가서 롤러코스터 타려고요. 폴디의 놀이공원은 언제 어디가 마지막이신가요? 아, 저는 그 이제 놀이공원에 갔던 게 진짜 오래 전인 것 같은데 그나마 아 기억이 납니다. 이 가요광장 시작하기 직전에 저의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상하이를 놀러 갔었거든요. 상하이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 너무 트렌디하고 요즘에 막 너튜브에 많이 올라오던 시기라서 거기서 놀이공원 갔었습니다. 네, 상하이. 그게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저 놀이동산 갈 수 있겠죠? 네, 나중에 그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놀이공원 가서 저 마주치면 여러분 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저 조만간 언젠가 한번 라디오 끝나자마자 달려갈 거예요. 9400번님께서 한 달 공부하고 한국사 능력시험 심화 1급을 노렸는데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상급도 감사할 듯 합니다. 외워야 될 게 많네요. 폴킴도 암기력 좋아요. 한국사 능력시험 챌린지 도전 어때요? No thank you.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양세형님인가? 어떤 연예인분이 이거를 땄다라는 거를 예능 프로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런 걸 딸 수 있지? 하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잠깐 이제 검색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전 진짜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자,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나는 분 문자 주세요. 거의 기억 못할 거다에 저 한 표 겁니다. 8333번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미조 선배님의 7번 국도.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성인.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교통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원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고요. 더 가서 양화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4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 2차로에서 공사합니다. 휴가철인 만큼 고속도로는 양방향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막히고요.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총 24km 막히는데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새마을 부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아니, 형님 표현이 너무 웃겨.
1: 아, 너무 맞잖아. 팥빙수 같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해산물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저는 그냥 회 종류도 다 좋아하고 성게알, 성게알도 좋아하고 뭐 안 좋아 뭐 그래 아니면 뭐 그냥 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네. 사, 누가 사주기면 저는 남이 사준 해산물 다 좋아합니다. 아 제이님은 네.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0: 새우를
1: 아 새우를
2: 새우랑 게 종류를 한장합니다.
1: 아 갑각류
2: 네, 너무 좋아해요. 어,
1: 비싼 것만 좋아하는 또. 2716번님께서 김해에 사는 40대 아저씨입니다. 폴킴 노래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폴킴 콘서트 티켓을 선물했는데 그 공연을 보고 제가 더 팬이 되었어요. 더운 날 용접이라는 저에게 폴디 목소리는 2시간 순삭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라디오 해주세요. 매일매일 폴킴 콘서트 듣는 것 같아요. 2716번님 형님이시잖아요. 아,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감동이다. 그리고 40대 아저씨라고 하지 마세요. 40대 젊은 남성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편애하고 있나요? 네. 아 감사해요. 진짜 오래오래 라디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은 관리 중 지난주 이어서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가 제이님과 함께 할 거예요. 지금 이미 제 옆에 와 계십니다. 어플 콩으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면 저희 둘의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잠깐 광고 다녀올게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오늘은 관리 중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즐거운 여행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가 제이 우영진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가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긴장 오늘 안 할 것 같다더니 사실 긴장한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긴장 전혀 안 돼요.
0: 그래요? 네. 아 목소리가 작아졌어.
1: 아 그래요?
0: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좀 네. 관리를 하느라고 어제 바프를 찍었어요 제가.
0: 그쵸? 아니 오늘 처음으로. 너무 말라 보여요.
1: 아 그래요? 아, 네. 어제 좀 바짝 빼가지고 네. 끝나고 나서 막 먹긴 했는데 다시 안 돌아오 아, 좀 적게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아니 오늘 어차피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네. 바프도 찍었겠다. 상의 이렇게 벗고 아. 한번 방송 한번 해볼까요?
1: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0: 안 되긴 하겠지만 한번 일단 물어는 봤어요.
1: 아, 그래요?
0: 서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매일 12시 타방송 청취하다가 여행가제의 출연 방송을 보고 폴킴의 가요광장을 듣고 있어요.
1: 아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이렇게 또 우리 여행가제의 덕분에 우리가 청취자 한 명이 늘었네.
1: 아, 너무 좋네요.
0: 고마워요. 아니 이렇게 주변에서 여행가제의 엄청난 오랜 팬분들이 제 주변에도 진짜 많더라고요.
1: 아,
0: 항상 꼬박꼬박 영상 챙겨보고 따라가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제 주변에도 폴킴 형님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
0: 아이, 또 우리 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 오해하잖아요 또. 다음 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네, 2003번님 바프 찍은 사람들은 끝나자마자 빵을 엄청 먹던데 뭐 드셨나요?
0: 어, 어제 뭐 먹었어요?
1: 제가 찜 종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갈비찜이나 뭐 김치찜이나 찜닭 아, 이런
0: 맛있겠다.
1: 종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어제 김치찜에
0: 네, 돼지고기
1: 석쇠구이
0: 아,
1: 먹었어요.
0: 진짜.
1: 그리고 끝나고 바로 아이스크림 후식.
0: 아, 그래도 생각보다 건강하게 다 단백질 위주 아니에요?
1: 그렇긴 하네요. 네,
0: 오,
1: 맞아요.
0: 와, 잘했네. 전진님께서 구독자 5만부터 구독했어요. 진짜 언제적이야.
1: 진짜. 구독자 7, 8년 전.
0: 5만, 7, 8년 전이에요?
1: 네.
0: 와, 7, 8년, 7, 8년이나 보고 있는 팬분이 있다라는 거 어때요?
1: 너무 감사하죠. 너무 영광이고 저는 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0: 아, 어디 한번 해봐요. 어디 한번 해봐요.
1: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아, 그래도 진짜 기분 좋다. 이렇게 이 예전부터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 가요광장까지 놀러와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6974번님께서 여행가 제이님이 소개해 주신 춘천 명월마을 여행 가는 길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우와. 폴킴 DJ님 라디오에 딱 여행가 제이님이 나오시다니요. 우리 가족 명월마을에서 재밌게 놀다 올게요.
1: 여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곳인데
0: 좀 어땠어요 여기?
1: 명월마을이라는 곳이 네. 그 한국에서도 시골 마을 가면은 좀 이런 지역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숙박도 해주고 아. 뭐

0: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폴킴 형님 노래랑 로이킴님 노래였는데 에, 그 얘기를 했더니 계속 이렇게 놀리세요.
1: 아니 놀린 게 아니라 제가 봤어요. 저는 보여줬어요.
0: 네, 보여드렸어요.
1: 이게 비밀 영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0: 아, 비공개로 되어
1: 비공개로. 있죠. 아니 그러면 100만 가면 우리 영상 풀기로 해요. 어때요?
0: 지금 한 소절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난 거 아니었나요?
1: 아니 한 소절도 하시고 100만은 또 100만이니까 한 소절, 살짝 한 소절 불러줘봐요. 긴장했다.

0: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아이고. 긴장했네. 아, 노래를 음악을 진짜 사랑하는 친구예요.
0: 아,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나중에 진짜 꼭 100만 되면 영상 풀어 줘야 돼요.
2: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아, 그거 다 100만이 되는데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네. 도도하다. 우리 또 보리차 님께서 폴킴 제이의 마스야마 영상 보니까 기차 타러 뛰는 장면이 제일 웃기네요. 둘 다 피인 게 느껴져요. 혹시 두 분 인생에서 기차나 비행기를 놓쳐 아찔했던 경험 있나요? 풀어주세요.
2: 놓쳤던 적은 가끔 한두 번 정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오오. 저는 아프리카에서 기차 제가 탄 기차가 탈선을 한 적이 있어요.
1: 진짜요? 어떻게 그러면?
2: 그 탄자니아에서 잠비아로 넘어가는 네. 그 국경을 넘는 2박 3일을 타야 되는 기차였는데 오. 국경을 넘자마자 탈선을 한 거예요. 어머. 기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 노트북에서
1: 와 진짜 역시 아 프로다. 아 궁금해서 봐야겠다. 네. 우리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2: 탄자니아 뭐
1: 탄자니아 여행가제 뭐 그런 식으로 기차 탈선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아 진짜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제이님이 소개해 주세요.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네. 오늘은 관리 중.
2: 네 오늘은 관리 중. 여행에 관한 모든 것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여행지 추천도 해드릴 수 있고요. 여행할 때 챙기면 좋은 것들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여행에 관한 모든 것

0: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휴양지 혹은 관광지, 여러 곳을 다 보고 오는 여행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여행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더 끌리는지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제이님은 네.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왠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 뭘 보고 오는 걸 더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어때요? 개인적으로
1: 저는 이 둘 중에 고르자면은 네. 관광지보다는 휴양지를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아,
1: 근데 또 이렇게 막 마냥 쉬고 오는 거 말고 네. 휴양지 가서 막 늘어지면서도 네. 할 거 다 하는
0: 할 거?
1: 볼 거 볼 거라기보다는 수영을 네. 좋아하다 보니까 아, 바다에서 놀고 뭐 그런 액티비티 많이 하고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0: 아 액티비티를 좋아하는구나. 네,
1: 둘러보는 거 말고 액티비티를 되게 좋아해요.
0: 오 저는 근데 사실은 액티비티도 좋아하지만 저는 오히려 관광을 좀 좋아하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됐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가제이님과 오늘은 관리 중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 이야기 또는 여행가제이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문지은님께서 작년에 남편과 둘이 프랑스 니스 다녀왔어요. 휴양지는 처음인데 너무나 여유있고 좋더라고요.
1: 와, 니스 너무 좋은데.
0: 저 바꿀게요. 저 휴양지요.
1: 저 니스 아세요?
0: 저 니스 갔었어요.
1: 아, 가보셨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0: 저 거기서 정말 정착하고 싶었어요.
1: 와, 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0: 돌아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1: 날씨도 너무 좋고.
0: 진짜. 네. 그래도 오지가 좋으세요?
1: 아니요, 니스 바꿀게요.
0: 우리 그냥 니스가 좋은 걸로.
2: 네, 뚜뚜님께서 네. 저도 발리 가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했어요. 발리 새벽 일출 화산 투어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래프팅도 하고 이렇게 액티비티 하다가 리조트 가서 쉬고 왔네요.
0: 아, 맞아.
2: 아, 이렇게 여행하는 게 좋죠.
0: 사실 다 하는 게 월등히 좋긴 합니다.
2: 맞아요. 간 김에 다 하고 와야 돼요.
0: 뭔가 시간도 잘 쓴 것 같고 네. 또 돈값도 한 것 같고
2: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0: 맞아. 방찬홍님께서 휴가의 휴, 쉴 휴잖아요. 우와. 여행은 쉬러 가는 거죠. 저는 휴양지.
2: 맞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0: 이론 있네. 이론 네. 있네.
2: 네, 3435번님이 저는 밤마다 마사지 1시간씩 받게 해주면 휴양이든 관광이든 어디든 가요.
0: 아,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2: 이거

0: 거기에 그 진땡 식당이라고.
1: 어, 진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릴 수 있겠다.
0: 아, 그래요?
1: 아, 괜찮아요. 네네.
0: 예, 네, 있는데 갈치조림이 너무 맛있어요.
1: 어머.
0: 그리고 세트로 고등어 구이랑 아. 성게미역국이 나오는데 우와. 완장합니다.
1: 나 잠깐만요. 나 아. 당장 이거 끝나고 가야겠다.
0: 예. 네. 꼭 드셔보세요. 성산일출봉 갔다가.
1: 아, 그러니까 갈치 뭐라고요?
0: 갈치조림.
1: 갈치조림을 시키면 고등어랑 그 성게미역국이 그냥 나와요?
0: 그 세 개가 세트로 있는 게 있어요.
1: 아.
0: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다른 메뉴도 다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1: 오,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여기 꼭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7747번님께서 스위스 받고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스위스에 간 아이유에게 뭐 먹어보라고 하실 거예요? 어? 저 올해 스위스 갈 거거든요. 혹시 7747번님 아이유세요? 혹시 이거 아이유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죠? 네.
0: 아, 스위스 맛집은 스위스가 너무 비싸. 저는 돈이 없을 때 갔었거든요.
1: 네.
0: 완전 궁할 때 갔어가지고 네. 숙소에서 해먹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맛집을 제가 좀 약합니다. 스위스 맛집.
1: 제가 알려드릴게요.
0: 어, 있어요?
1: 저는 스위스가 제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가장 행복했던 여행지였거든요.
0: 어, 네.
1: 네. 근데 정말 스위스에 계신 분들 미리 죄송해요. 다 맛없어요.
0: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고 정말 약간 그냥 조금 비싼 게 아니고 네. 약간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마트 가서 우리나라 삼각김밥처럼 생긴 김밥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에 7, 8천 원 합니다. 저는 맞아. 돈을 좀 벌고 나서 스위스 갔거든요.
0: 네.
1: 근데도 정말 다 너무 비싸서 약간 어 그냥 이럴 거면 내가 그냥 7천원짜리 김밥 먹고 말지.
0: 맞아.
1: 라면을 그냥 많이 사가세요.
0: 네. 네. 그리고 맥댕날드에 갔는데 한 버거 하나가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저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사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이 25,000원이었어요.
0: 근데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너무 이렇게 겁을 줘서 되는.
1: 그러니까 그 라면을 진짜 약간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아이유님, 네, 아, 그 가짜 아이유님께서 네, 뭐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이님의 네, 공동 1위 이상형 김세정님의 노래 Whale 듣고 올게요.

0: 김세정의 Whale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읽어볼게요. 4622번님께서 공동 이상형 김세정이 여행 추천해달라고 하면 어디 추천할 건가요? 우리 4622번님이 김세정님인가 보다.
1: 아 그러신가요? 네.
0: 김세정님이 지금 문자 보냈다고 생각하고 답변해주세요.
1: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파리 에펠탑.
0: 뭐야? 지금 다 좋은 데만 했죠. 뭐 아까 오지에다가 뭐라 그러더라?
1: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파리 에펠탑. 그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
0: 아니 약간 나보고 바다 좋아한다고

0: 하지 않았어? 그
1: 앞에 앉아서 와인 한잔 하면서
2: 진짜 이 사람 이 사기꾼이네. 0143번님께서 세정이는 거기서 뭐 먹으라고 할 거예요? 뭐 먹으라고 할까요? 와인 한 잔?
1: 와인 한 잔.
2: 어,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우리
1: 안연신님께서 네. 제주 함덕해수욕장 제주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삼양도 좋아요. 오. 검은 모래 해변 어떠세요?
0: 검은 모래 해변이요?
1: 네, 제주도에 꽤 그런 곳이 한두
0: 모래가
1: 있어요.
0: 모래가 검은색이에요?
1: 네, 검은색이어서 그런 데서 신혼 그 뭐라 그러지?
0: 아, 그 신혼사 예,
1: 신혼 뭐냐 웨딩 사진 뭐, 아, 많이 맞아. 찍더라고요.
0: 오, 네. 어떻게 모래가 검은색일 수가 있죠? 어,
1: 그러게요.
0: 오, 신기하다. 혹시 사진 있으신 분들 사진 좀 보내주세요. 문지은님이 스위스에서 퐁듀 먹었던 거 기억나네요.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노래 들으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퐁듀 먹었던 거 기억나요.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이 빵을 먹으려고 이 딱딱한 빵에다가 이 안 맛있는 치즈 소스를 먹으려고 이 돈을 내야 되는가. 진짜로
1: 빵에 찍어 먹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빵,
1: 빵을 치즈에 찍어

0: 하지만 풍경이 모든 걸 용서하게 해주는
1: 정말이에요 진짜
0: 어, 정말 그냥 풍경만 봐도 배부른 네. 네. 가서 다이어트하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수진님께서
1: 대신 스위스에서 했던 패러글라이딩이 최고의 기억이에요 비쌌지만 값진 경험
0: 와 이거는 진짜 해볼만하다
1: 네. 어, 패러글라이딩 말고도 스카이다이빙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요? 네. 한번 그런 거 도전해볼 생각 없어요?
1: 저 스카이다이빙 해봤어요
0: 어디서?
1: 두 번
0: 어디서요?
1: 호주에서요
0: 우와 진짜 좋았겠다
1: 너무 좋아가지고
0: 나 너무 해보고 싶다 네. 와 진짜, 아, 진짜.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저 호주 다녀와도 돼요. 네. 한 2주만 어떻게 휴가 어떻게 안 될까요, 피디님? 아 금토일 준다고요? 그럼 약간 어,
1: 갔다가
0: 도착한
1: 찍고,
0: 다음에 호텔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하고 떨어지고 바로 아, 오셔야겠네.
0: 아니면 그냥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
1: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던 중에 어. 거기서 패러글라이딩으로 호주에 내리는 게 어때요?
0: 그냥 라디오 열심히 할게요. 네, 라디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은님께서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최고은님께서 스위스 가기 전에 다른 나라 들렀다가 넘어가면 마트에서 식자재 사가는 거 추천드려요. 10년 전 배낭여행 때 스위스 다녀왔는데 독일에서 샌드위치 재료 잔뜩 샀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이런 것도 방법이겠구나. 요즘에는 스위스도 좋은데 그 이탈리아 위쪽에 있는 돌로미티 쪽으로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위스랑 붙어있어서 그 조금 더 저렴하게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면서 스위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0: 네, 2431번님께서 여기는 여수밤바다 아니고 여수낮바다입니다. 하늘 좀 보세요. 하와이 부럽지 않은 여수입니다.
2: 우와,
0: 어디예요 여기?
1: 날씨가 어떻게 저래?
0: 여기 잠깐만, 여기 그냥 바다가 아니고 어디 놀러 갔네. 잠깐만, 2431번님
1: 리조트네. 어,
0: 놀러 비싼데 놀러 갔네 이거.
1: 돈 쓰러 가셨네.
0: 아 진짜 근데 하늘 너무 예쁘고 이런데 가서도 충분히 휴양지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르미님께서 제이님처럼 여행을 업으로 둔 사람도 꿈의 여행지가 있을까요? 오. 언젠가 꼭 가야지 마음먹은 제이님의 드림 여행지 궁금합니다.
0: 어 진짜?
1: 네. 어? 저 있어요.
0: 어디요?
1: 저는 아이슬란드에서 네. 오로라 보고 싶어요.
0: 아 그날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1: 같이 갈래요?
0: 나 가도 돼요? 같이 가자.
1: 작가님께서 끄덕끄덕
0: 그날

0: 인상적이었던 곳은 네. 한국에도 한국의 남쪽이랑 서쪽에 섬이 되게 많잖아요.
1: 어, 네.
0: 무인도가 몇 군데 있거든요.
1: 아, 맞아. 있다고 하더라.
0: 그런데 들어가서 캠핑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오, 너무 자유로웠어요.
1: 정말 아무도 없어요?
0: 네. 홀딱 벗고 막. 아,
1: 홀딱 벗고?
0: 아,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1: 아, 그런 거 진짜 좋겠다. 약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 자유로움에서 오는 네.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별보로 가자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별보로 가자님께서 제이님 몽골 여행을 엄청 재밌게 하셨던 것 같은데 몽골 여행설도 풀어주세요. 대부분 몽골은 별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말고 몽골의 매력도 뭐가 있나요?
1: 아, 저도 몽골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아,
0: 별이 일단 압도적이긴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초원이 빡 펼쳐져 있으니까 네. 뭐라 그러지? 이 360도 방향으로 전부 다 막 별이 쏟아지는데 어느 방향을 봐도 별이 막 엄청 많아요.
1: 오, 네. 잠깐만요. 그럼 저 휴가를 3주를 주시면 한 주는 몽골을 갔다가 한 주는 아까 어디로 갔죠? 오로라 보러 갔다가 한 주는 호주 가서 이제 저 스카이다이빙 하고 네 그러고 올게요. 네.
0: 어, 형님 매 순간 이 휴가 쓸 생각만 하고 계시네요.
1: 아, 쓸 생각이 아니요.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0: 희망사항.
1: 말, 네, 희망사항으로 말을 해보는 겁니다. 네. 네, 꿈은 꿀 수 있잖아요. 0925번님께서 제이님은 현지 음식 도전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이 제일 신기했어요? 어느 나라 음식이 제일 입맛에 맞았어요?
0: 오, 현지 음식 도전하는 거 저 새로운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 그리고 신기했던 게 네. 아까 몽골 나와서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 그 양 머리를 네. 통으로 쪄가지고 먹는 음식이 있거든요.
1: 아, 머리를 통으로? 네.
0: 그러면은 막 혓바닥도 먹고 아. 볼 안쪽도 먹고
1: 아, 막 볼살 이런 거
0: 눈알 이런 것도 먹고 막 우와. 뇌 이런 것도 먹거든요.
1: 아, 그런 것도 비위가 좋으신가 보네요. 또 생각보다
0: 진짜 봤을 때는 네. 너무 먹기 싫었는데 네. 먹고 나니

0: 네.
1: 그래서 부산을 엄청 가고 싶어하고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부산을 꼽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2: 그 이유가 이제 바다도 가깝고 맛있는 것도 많고.
1: 맞아. 또 도시고.
2: 네. 서울보다 덜 북적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부산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1: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은 한국이라서 생각을 못했는데 부산처럼 휴양과 이런 도시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2: 너무 좋아요. 그래서 부산 가보시면은.
1: 부산 갔다 안 되겠다. 나 부산이라도 가야겠다. 저 이렇게 신나는 여행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 2주 동안 가요광장 나와서 이렇게 여행 이야기 해주셨는데 좀 어땠어요, 가요광장?
2: 지난주에는 되게 떨려서 사실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끝나고 난 뒤에.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한번 해봤다고 이렇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1: 아니 이렇게 종종 진짜 시간 뭐 이렇게 뭐 공항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2: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르면 무조건 옵니다.
1: 진짜죠?
2: 네.
1: 아니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여행가지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1: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지혜님께서 폴디 저도 휴가 못 간 지 2년째니까 서러워 말아요. 저는 연말쯤 휴가 도전하려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니까 따뜻한 여름인 호주로 갈 겁니다. 제가 대신 패러글라이딩 할게요. 아. 사진 꼭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약속해. 마지막 문자 하나 더 읽어주세요.
2: 1129번님께서 커피 마시면서 두 분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케미도 너무 좋으시다.
1: 그러니까
2: 저희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 여행까지 자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2: 자주 불러주세요.
1: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저 이렇게 우리 여행가제이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수고하셨어요. 또 나와줘.
2: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강예승님께서 여행 관련 코너 좋다요. 제이님이랑 다음에 또 여행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우리 여행가 제이랑 여행 얘기하니까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상상만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로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가비의 스플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면서 또 금요일이죠. 여러분 어떤 일 하세요, 오늘? 지금 병원도 가게도 휴가 간 곳 되게 많던데 다들 휴가를 가셨으려나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번 7월이 진짜 너무 더웠어요. 갑자기 여름이 성큼 안녕 나 여름이야 하면서 그냥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약간 땅이 후라이팬이고 우리가 달걀이 된 것 마냥 뭔가 약간 말랑이가 된 것 마냥 약간 녹았던 7월이었죠. 진짜 이거 더워가지고 막 더위 먹었다. 나 진짜 녹을 것 같다. 뭐 마른 오징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사연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8월도 덥다는 소식이 있는데 또 그 소식은 소식인 거고 우리 늘 여름 시작할 때 야 이번 여름 진짜 더울 거래 꼭 듣고 시작하잖아요.

0: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말라깽이들이야. 내장 지방이 좀 적겠지. 근데 사실 과자 먹고 찐 사람들은 말라깽이고, 이제 진짜 한식 좋아해가지고 한식 막 베리에이션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루틴이 있고 국밥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저는 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파고. 과자는 끊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중독된 적도 없어요. 왜냐, 왜 과자를 먹어? 국밥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저는 네, 전 그렇습니다. 박양규님이요. 가비님 오늘 회식 날인데 직원들을 위해 소고기와 삼계탕 중 메뉴 어떤 게더 좋을까요? 양규님.

시원하게 한다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 들을 거예요. 백수연 님이요. 통장 정리하려고 은행 ATM 기계 찾아 10분 걸어왔는데요. 은행을 착각해서 다른 은행으로 왔어요. 어우, 어떡해. 다시 찾아가는 중인데 너무 더워서 양산 안 가져온 거 후회 중이에요. 이어폰 낀 귀에도 땀이 난다는 거 아시나요? 알죠. 저같이 땀 많은 사람들은 귀에도 땀 나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약간 미끌미끌해져요. 그 이어폰 낀 귀가. 그러면 그냥 듣기도 싫어.

사야 될 것 같기는 해. 막 이러면서 지금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면은 좋아요. 진짜. 기분 좋아져요. 좀 안정되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딴 생각, 안 하게 되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계속 만지게 되니까 좀 안정이 와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 노래 두 곡 들을게요. 다비치의 팡파레,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들을게요.

0: 6개 되는데 그 중에 2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1: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귀빈이들이 공개 방송 때 이거 들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요거를 한 2, 3개 정도는 조금 더

0: 특히 막 이제 막 퇴근하는 그런 시간에 내일도 그쪽 오길 바라면서 혹시 지하철 2호선 타시면 또 제 사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1: 다음은 7648님의 소식입니다.
2: 저희 아들 전역했어요. 전역하고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고 물으니까 여자친구가 해주는 떡볶이래요. 얘 제 아들 아닌 거죠? 앞으로 아닌 걸로. 아들아 그냥 나가.
0: 아니 엄마가 얘기를 했으면 그냥 엄마가 해준 거 얘기하지 뭘 굳이 또 여자친구가 해준 떡볶이를 얘기해. 아유 됐어. 어머님 저 그냥 더 긴 말 안 할게요. 네. 아무튼 건강하게 전역한 거 축하드리고요.
1: 다음은 제이님의 소식입니다.
3: 저 알바 첫 월급 받아서 처음으로 가족들한테 치킨 쐈어요.

0: 신인이의 링딩동 듣고 왔습니다. 게스트홈 퀴즈 정답 알려줘.
1: 정답은 웜의 성동일 입니다.
0: 진짜 미안한데 진짜 역대급으로 안 똑같아. 어쨌든 그래도 정답 맞춰주신

세상에 정말 내 편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어요 내 편. 여기요, 여기요. 편들기도 품격 있게 가비 bless you. 집을 내놨어요. 드디어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청소 다 해놨거든요. 근데 집 보러 오는 게 취소됐대요. 땀나게 대청소 2시간 했는데

아, 완전 더운 날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여기저기 구석구석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청소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일단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 좀 풀어보시고요. 금방 좀 집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언젠간 또 누가 보러 올 거잖아요. 그때까지 좀 깨끗한 집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그 집 매매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던데, 이게 한 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또 반대로 빨리 팔고 싶은데 한 명도 안 보러 와서 속상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문서님은 많이 보러 오시나 봐요. 또 오실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요. 자가가 있잖아요. 자가 있는 귀빈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곧 집 나가라고 주문을 좀 걸어 놓을게요. 집아 나가라 나가라. 제가 주문 걸어 놨으니까 이제 곧 나갈 거예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집 깨끗하게 됐으니까 기분 좋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비 최문사님 편으로 다이브. 시어머니 칠순이라 한정식 집에서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용돈도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팔순 잔치는 완전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10년 뒤 팔순 잔치를 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내년 일도 장담 못하는 게 인생인데 10년 뒤 일이라니 후아라고 S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는 정말 제가 리스펙 드립니다. 10년 뒤에 있을 팔순 잔치 구성을 벌써부터 짜시는, 네 저는 1년 단위거든요. 근데 10년 뒤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리스펙을 보내드릴 만한 강적이십니다. 근데 이제 효도잖아요. 이게 효도인데 강요하면은 서로 살짝 맘 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지 되는 거죠. 우리 S님 이럴 때 막 친정엄마 더 보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얼굴 보고 산 세월보다 서로 모르고 산 세월이 더 긴데 어떻게 또 마음을 다 맞추고 그렇게 살겠어요. 어떻게 또 서로 다 알고 그러겠어요. 너무 맞추려고 애쓰고 막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가비 S님 편으로 다이브. 무조건 여러분 편 들어드리는 가비 블레스 유. 오늘 소개된 최문선님과 S님께는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누가 내 편 좀 확실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가비 블레스 유에 보내주세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편 들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 있어요. 저희는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듣고 올게요.

물렁한 복숭아 대 딱딱한 복숭아. 줄여서 물복 딱복이라고 하죠. 여름만 되면 이걸로 싸우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으신지 알려주세요. 저랑 텔레파시 통해서 같은 거 고르신 분에게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여러분 과즙 팡팡 튀는 물복 맛있잖아요. 저는 물복이 훨씬 더 좋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물복파예요. 완전히 물복파. 딱복 그냥 엄청 달면은 오케이. 근데 웬만하면 딱복보다는 물복이죠. 네, 저랑 같은 거 내신 10분 명단은 가비의 스피레디오 상복표에 올려놓을게요. 꼭 확인하시고 내 닉네임이나 번호가 있다 하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남겨주시고 꼭 선물 챙겨가세요. 잠시 후에는 싱어송라이터 최유린님이랑 아는 것이 비다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1: 우리 집에는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0: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안녕하세요 최유리 네, 피다만 네. 영원히 하고 있어요. 그냥 반갑다.
1: 혹시 MBTI가 저는 어떻게 되세요?
0: INTJ예요.
1: 아 INTJ세요? 네. 와우 저 INTJ 와? 너무 좋아요.
0: 어 진짜요?
1: 저 ENFP거든요.
0: 완전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INTJ의 그 허당 같으면서도 굉장히 똑똑한 그 순수하면서도 굉장히 냉철한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0: 네, 저도 ENFP 되게 좋아해요.
1: ENFP랑 INTJ랑 되게 잘 맞잖아요.
0: 그래요?
1: ENFP가 굉장히 쏟아붓고
0: 맞아요.
1: INTJ한테
0: 맞아요. 그래 제 주변에도 ENFP가 되게 많아요.
1: 그렇죠. 네. 그 궁합이 아~ 좋아요.
0: 그래서 그런가 봐요?
1: 네네네. INTJ들이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속이 되게 낭만 있거든요.
0: 그럼요.
1: 네.
0: 전 완전 낭만
1: 완전. 네, 네. 진짜 있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근데 유리 씨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좀 했어요.
0: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제 목소리로 외향적이면 약간 이상할 것 같기는 해요.
1: 전 처음에 만난 친구들이랑 친해지기가 살짝 어려우세요?
0: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네네. 저는 좀 사람의 결을 가리지 사람 자체를 아~ 막 낯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약간 그 상대가 엄청 뭐 뚝딱거린다.
1: 네.
0: 아니면 뭐 그런다 하면은 뭐 눈을 잘 못 쳐다본다 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는 완전 낯을 안 가리고
1: 아, 오히려
0: 네. 오히려 아~ 엄청 막 부리부리 쳐다보시는 아~ 분들 계시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분들한테는 엄청 가리는 것 같아요.
1: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 아이 친구들한테 네. 더 끌리는 게 있거든요.
0: 아.
1: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가가지고 건드리고 싶어요. 혼자 이렇게 구석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해? 이러면서.
0: 저는 좀 그 건드림을 네. 당하는 편이에요.
1: 그쵸? 네. 그게 뭔가 약간 참을 수 없게 너무 혼자 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물어봐주고 싶은 그런
0: 근데
1: 느낌이.
0: 근데 이런 분들 말 걸어주시면 네. 좋아요. 저희가 막 굳이 막 말을 안 걸어서 그렇지 말 맞아, 걸면 맞아. 은근 좋아해요.
1: 그쵸.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유리 씨 목소리 좋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겹죠 이제.
0: 아니요. 그냥
1: 지겹게 들으실 것 같아 진짜.
0: 근데 많이 듣기는 하는데
1: 네.
0: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되게 평범하다 생각해요. 되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서.
1: 진짜요? 아까 그 잠깐 리허설을 네. 하셨어요. 유리 씨가 옆에서. 그런데 진짜 목소리가 그 감성이 완전 녹아있을 수밖에 없는 약간 울먹울먹하면서도 뭔가 그 목소리가 늘 있으신 것 같아요. 노래만 하면 그 목소리가 딱 장착이 되시는 건가요? 음색이 완전...
0: 저는 최대한 말하듯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할 때는 사실 노래 조금 높은 음역대를 부르듯이 말하고 실제로 노래는 음역대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소리 나는 것 같아요.
1: 마치 연기가 감이 되

0: 모두가 거실에 그 로비에 몰려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저는 진짜 그 친구들과 한 마디도 안 했었고 그냥 혼자 연습실 들어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나오고
1: 진짜 거기만 집중하셨나 보다. 그러면
0: 네. 그리고 사회성이 조금 전 스스로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실제로도. 네네. 그래서 친구 사귀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아, 그때 어렸을 땐 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시골이어서 그때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고 막 이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굳이 사귈 상황이 안 생겼었던
1: 그렇구나.
0: 거예요.
1: 혹시 실례지만 어디?
0: 저는 강원도 평창이에요.
1: 아, 평창 출신이시구나. 네. 아, 그치. 그러면은 막 뭔가 약간 보컬 학원 가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막 말을 걸고
0: 맞아요.
1: 너는 뭐 좋아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워낙에 좀 약간 친해지는 거 조금 그러니까
0: 그때는 진짜 실제로 사람들한테 낯을

0: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머무름 시리즈는 둘까지는 꼭 필요했었어요.
1: 오, 와우. 와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0: 감사해요.
1: 이렇게 앨범에 자기의 생각을 늘 해왔던 생각을 녹일 수 있는 게 또 노래로 녹이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무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늘 좀 생각하던 단어예요?
0: 저는 머무른다. 곡을 쓰고 이번에는 진짜 다 새로 썼었어요. 기존에 있던 미발매 곡을 끌어다 쓴 게 아니라 이 앨범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1: 새로
0: 썼어요. 아예 그래서 이 앨범을 쓸 때는 머무름이라는 주제를 탁 정해놨었고 근데 이게 일상에 이렇게 저한테 스며들어 있었냐라고 하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감정이 나는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야 되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다가 너무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차라리 이거를 다양하게 그냥 만들어야겠다. 곡마다. 이러면서 만들게 됐었어요.

0: 그런 여성이 어떻게 노래를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1: 아 감사합니다.
0: 콘서트 안 하세요?
1: 콘서트요? 콘서트는 네. 아직 올해까지는 계획 없는데 시간 되시면 네. 꼭 오세요.
0: 아, 가고 싶어요.
1: 진짜요?
0: 네.
1: 진심이세요? 진짜.
0: 진심이에요 지금.
1: 그럼 꼭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0: 네 진짜 너무 좋다.
1: 감사합니다.
0: 어쩜 이렇게 너무 잘하세요 진짜. 라이브가 너무 진짜 라이브가 미쳤다.
1: 아 진짜요?
0: 가사도 다 쓰신 거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가사도 진짜 그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절절하게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저는 이게 좋아요. 넌 가끔 꿈에 찾아와 내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고.
1: 이해되세요?
0: 저는 꿈에 나와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꿈에서.
1: 네.
0: 그러면 아 내 기분에 이랬었구나. 아 내가 이래서 무의식 중에 이래서 이런 꿈을 꿨구나.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1: 정확히 그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0: 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쓰냐고요. 나는 이렇게 줄줄 구잘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넌 가끔 꿈에 찾아 내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고.
1: 근데 이게 머무름둘의 타이틀 곡이거든요. 막상이라는 네네. 곡이. 그래서 이 타이틀로 정하게 된 이유는 이 노래가 사랑은 분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는 잘 몰라도 모르게. 사랑해.
0: 그러니까.
1: 그래서 이 노래가 절대로 사랑이 뭔지 깨달으면서 끝나진 않아요. 아, 그냥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머무르거든요. 진짜. 그래서 정말 두드러지게 어떠한 상태에 머무르는 걸 잘 표현한 곡이라 생각해서 타이틀이 되기도 했어요.
0: 와우. 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0: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댓글이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잘못 본 게 맞음. 와 킬링 된다.
1: 와 킬링 된다.
0: 노래방 다른 방문 잘못 연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댓글이 웃기다니까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같이 뭔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 서로가 에이. 이제 시너지가 있으니까.

0: 아, 좀 없애려고 그
1: 네.
0: 공포를. 너무 잘하셨다. 트레이닝을 제대로 하셨네.
1: 저는 제가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글로만 남들 이야기로만 배우기엔 제가 의심이 많아서 아. 무조건 겪어봐야 되더라고요.
0: 맞아. 경험하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워터밤 가기. 물폭탄 맞으면서 워터밤 가기 대 전국 노래자랑 가기.
1: 아,
0: 이거 달리 말하면 힙스터들 사이에서 공연하기 대 어르신들 앞에서 공연하기죠.
1: 네.
0: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저는 전국 노래자랑 갈게요.
0: 어, 전국 노래자랑.
1: 거기도
0: 어?
1: 물 싸요. 근데
0: 전국... 아, 거기도 물을 싸요?
1: 그럼요. 전국 노래자랑도 여름인데요.
0: 전국 물... 노래자랑에서도 물을 싸요? 나 몰랐네.
1: 물 쏘는 건 있던데.
0: 진짜?
1: 그냥 노는 건가? 근데 네. 아, 워터밤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벗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는 게
0: 벗는 게 좀
1: 아, 너무 부끄러워요.
0: 아~
1: 그러니까 제가 바닥만 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전혀 상관없으실 텐데도 아, 괜히 저 혼자 바닥만 보고 있어요.
0: 아, 남사스러워서.
1: 전 여름이 싫어요. 그래서.
0: 아, 진짜요?
1: 네.
0: 겨울이 더 좋으세요?
1: 저 완전 겨울파.
0: 저는 완전 여름파거든요.
1: 진짜요?
0: 네, 그게 훨씬 시원하고 좋아요. 저는 뭔가 약간 활동적이어지고 사람이 어디 갈 때 좀 더 기분 좋고 하니까
1: 해도 느껴지고.
0: 네. 어, 근데 전국 노래자랑 그래도 그 민망한 데 있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앞에서
1: 네.
0: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1: 그 저는 네. 또래도 좋지만 또래보다는 네. 어른분들을 더 좋아해요.
0: 어, 그래요?
1: 훨씬 더 사람을 대할 때도 선배님들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또래보다.
0: 어, 왜요?
1: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못 찾았는데 이게 또래에서는 사실 이게 친해지기가 사실 더 가까워지기가 쉽잖아요. 또래니까. 근데 저는 그건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고 선배님들은 아. 제가 그냥 끝까지 예의 있게
0: 아.
1: 계속 진짜 존댓말 쓰면서 이렇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 딱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편한 것 같아요.
0: 그게 편하시구나. 네. 아,
1: 뭔가 또래들이랑은 아, 그러니까
0: 뭔가 조금 더 막 단기간에 더 가까워져야 네. 될 것만 같고
1: 맞아요.
0: 좀 이제 좀 분위기도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살짝 있는데
1: 맞아요.
0: 그냥

0: 너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MR보다는 에코가 더 신경 쓸 것 같다라는.
1: 맞아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도 에코에는 또.
1: 아, 그럼요.
0: 에코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중독. 에코 중독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요. 머무름 둘 앨범에 있는 수록곡들 중에서 유리 씨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혹시?
1: 머무름 둘에서는 네. 오늘은 그래도 뭔가 되게 에너지 있으신

0: 오케스트라도 엄청 크게 들어가고 이제 일본 트랙인 도약.
1: 도약!
0: 오늘 도약 들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최유리 씨 노래 최유리 씨 노래 도약 듣고 올게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헬로우 피치님이요. 유리 언니 노래를 결혼식 등장곡으로 틀고 싶어요. 그렇다면 유리 언니의 추천곡은 무엇일까요? 라고. 결혼식 등장곡.

0: 하는 것도 웃기긴 해요. 그쵸? 아, 이거 너무 좋다.
1: 다행이에요.
0: 네, 헬로피치님 이거 추천드립니다. 네, 최유리 씨의 사랑. 그리고 아이무직 큐님이요.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면 어떤 찍어

0: 같은 시간이에요. 네. 네, 어떠셨어요? 유리 씨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1: 맞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시간이 빨리 갔고 예이. 가미님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2: 예이, thank you.
1: 제가 너무 아, 그래서 뭔가 네. 오늘은 되게 기분 좋게 퇴근할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퇴근하세요, 이제?
1: 이제 다른 일정을 하러 갈 것 같아요.
0: 네네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최유리 씨 보내드리면서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올게요. 최유리 씨,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 실력!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6: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두 배, 세 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금요일 마칠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끝곡 태연의 아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볼게요. 그럼 바이!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찬물에 시원한 바람 서비스 신청합니다. 에어컨 앞인데도 팀장님 눈치 때문에 땀이 줄줄줄입니다. 바람보다 퇴근 시간이 더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예. 좋습니다. 우리 아, 팀장님이 왜 무슨 눈치를 주는데요?
1: 팀장님이 눈치 안 줘도 그냥 존재만으로 눈치가 예. 생기는 거죠. 뭐.
0: 자, 이분께도 찬물에 시원한 바람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춥지? 희한합니다.
1: 참 추울 수 있는 것도 부럽네요.
0: 닭살도 났어요. 네. 희한해. 강보혜님, 아 덥다. 드디어 에어컨 수리기사님 내일 오시니 이 더위도 이겨내리라. 아유. 푹푹 찌는 우리 집 샤워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데 이렇게 더워도 오미안 외칩니다. 그래요.
1: 다 다 덥습니다. 보혜씨, 예, 다 더우니까 뭐 이 여름을 너무 탓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예. 잘못을 해서 이 지구상에 어. 많은
0: 이렇게 더워졌다고요?
1: 예, 더위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0: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잘
1: 누구는 조금 더 잘못했겠죠. 근데
0: 피해 봅시다. 뭐 잘 피해서 가봅시다.
1: 그게 그거죠, 뭐.
0: 최재현님, 미라 금요일 생방송 너무 좋아요. 무더위에 생수 같은 방송 두 시간 함께요라고 했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함께요. 9767님, 회사요. 회사에서 오미안하고 있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뭐 저희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희가 보낼 수 없지만 회사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도 막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 우리 또 여기 일터잖아요. 그래서 아, 일 그만하고 싶고 저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말이. 여러분들도 주어진 시간만큼은 딱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죠. 예. 자,
1: 1985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2학년 김윤채인데요. 아저씨들 라디오 오프닝 노래가 너무 재미있어요. 윤채
0: 2학년
1: 네.

0: 4학년 김윤솔입니다.
1: 윤솔.
0: 윤채의
1: 윤솔.
0: 어, 위에 있는 친구네. 윤정수 남창희 미스라 너무너무 재밌고 특히 분노 활칼 너무 재밌어요. 아, 앞으로도 파이팅. 오미안 오미안 같은 네. 번호예요.
1: 윤채. 아, 그래요?
0: 예, 네, 윤채.
1: 오. 뭐 아, 그 윤채 말고 언니야. 또 윤솔이 또 누나나 언니가 있는나 봐.
0: 그런가 보다. 네. 둘이서 윤채 네. 언니 같아요. 예.
1: 8602 님, 저 정민서도 있어요.
0: 어, 민서구나.
1: 12살 민서는 놀이공원 야간개장 갑니다.
0: 어. 야간개장 가요?
1: 예.
0: 어, 난 간장게장 먹고 싶다.
1: 야간개장 갑니다. 예. 좀 오타를 하셔서 깁니다.

0: 네,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쇼리 실라

0: 딸이 진짜 행복했대요.
1: 아, 어제 저희가 저희가 감사했죠. 이분들 끝날 때까지 계속 계셨어요.
0: 그러니까 그 더운데
1: 남찬 씨가 사인이라도 가서 해드릴까. 예. 그랬는데 뭐 그러고 그냥 흐트러졌죠. 예.
0: 근데 아니 그 추천해준 코스를 다 가셨나? 어디 가셨을까 궁금하네. 예. 오늘까지 있다 가셨나 보다. 1박 2일로.
1: 0911님 바쁘지 않으시면 뭐 구경했는지 살짝
0: 예, 알려주세요. 예. 따님이 행복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희도 뭐 행복합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1: 윤솔이 윤채는 아까 자매랍니다. 예. 번호가 달라요. 녹음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감사해요. 자랑은 안 될 텐데 그래 예. 그래도 한번 잘해봐.
0: 예.
1: 박옥분님께서 45살 박옥분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0: 예.
1: 박옥분이 예.
0: 백만송이.
1: 그게 뭔데요? 옥분하고 나나요?
0: 예? 난공옥분.
1: 아 그게 난공옥분이 아닙니다.
0: 아 그건 잠깐만 예. 신수봉 씨군요. 난공옥분 씨 뭐죠?
1: 타로는

0: 분들에게 감사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은분쳤어.
0: 그렇습니다. 7월도 마지막 날이 오긴 옵니다. 이번 달 다들 수고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첨하기 전에 안내 말씀하고 갑니다. 은분처 당첨이 되면요, 당첨되신 분의 집으로 설치기사님이 직접 가셔서 이 제품을 집에 직접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은분처 설치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은분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른 선물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미라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럼
1: 그,
0: 이제
1: 그것도 뭐 복이죠 뭐. 예. 설치가 혹시 안 되는 지역에 계신 것도.
0: 예.
1: 자, 이번

전영이 님, 와 대박이다. 혹시 유럽에서 도전했을 땐가? 라고 해주셨는데 전영이 님 본인의 이름이 호명이 됐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야, 날도 더운데 말 좀 가려서 하자. 어? 남창희 씨, 무슨 말입니까?

0: 그런데요 그 외국인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요.
1: 노 프라블럼. 보험 인슈어런스. 저서 스튜피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유돈 오리 돈 오리 어봇 팔로미 체크인 호텔 체크인 고고고 디스 이즈 코리아 저 포춘 액땜 오케이 올 스마일 피니시
0: 뭐 저딴 놈이 있냐 진짜.
1: 나는 웃었잖아.
0: 어? 진짜 야 배려와 호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진짜 개똥 같은 놈을 어?

네,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야 날도 더운데 말 좀 가려서 하자. 어? 님에 이어서 콜라보에 사과하세요 듣고 왔습니다. 주유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327님이 와 일단 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영어가 다 들려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금선님 대박 영어 잘한다. 박가연님은 한문철 변호사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별멸군님 네가 말을 삐뚤게 하고 있어. 어? 이 무개념아. 이이란님은요 너무 뻔뻔하고 당당해서 어이가 없네요. 황주민님 사이드미러는 폼이냐. 손원웅님 사연자분 말로만 따지고 착하신

0: 아니 오늘 뽑기도 뭔가 다르시네요.
1: 뽑기다. 그렇죠.
0: 뽑기에 뭐 사실 그렇죠. 메인이었잖아요.
1: 지난주였죠. 예. 바로.
0: 예. 예. 복권 맞습니다. 방송에 다녀오셨었는데 오늘 또 와, 오늘은 또 약간 메인이 아닌 예. 예지 잔잔바리로 네. 이렇게 하나 해주셨어요. 예.
1: 이은경 씨가 은분처 언젠가는 받고 말리라. 그래요, 은경 씨.
0: 그래요, 은경 씨.
1: 아까 저 강민아 씨. 네, 은경 씨 잘 기억할게요. 네. 은경 씨는 그러나 저 자주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름이 또 약간 좀 몇 명 있는 이름이에요. 은경 씨가 그래서 잘 해주시고요.
0: 네.
1: SEAN 미국에서도 듣고 있어요. 출장하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되네요. 미국 어딘지 미국은 지역이 넓습니다.
0: 예. 예. 출장 갔어요, 수용님.
1: 미국 어느 지역입니까?
0: 오.
1: 네. 0912님 보령 지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0: 갑자기. 아니 어디 갔다 왔다 물어보니까 왜 그건 얘기도 안 해주시고 보령 지부장이 되고 싶어요. 네. 어제 추천해 준거 어디 갔다 온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보령 지부장은 하십시오.
1: 예. 예,
0: 저희가 임명하겠습니다. 임명 하노라. 오케이.

0: 스며든다고 할까요? 남윤 케미도 너무 좋고 저도 모르게 그 대화에 참여하게 돼요.
1: 아유, 참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특히 구치. 정수 오빠는 제 취향입니다.
1: 아유, 9743님. 예.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개그가 취향이라는 거죠? 예.
1: 외형, 외모도 또 취향일 수 있겠죠.
0: 아, 그래도 또 정수 형이 또 이제 예. 결혼도 하셨고 하니까. 아,
1: 취향만. 9743님도 뭐. 예.
0: 이러다가 뭐 취향 많이 가겠네?
1: 아이, 예.
0: 죄송합니다. 네. 서미숙님께서 시골집 왔어요. 더워도 시골집은 기분이 좋아지네요. 해지면 9살 아들이랑 다슬기 체험을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1: 와, 시골집에 다슬기를 주술 수 있는 개울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아, 와, 진짜 부럽다. 야.
0: 진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 큰 집에 가서 이렇게 시골 가서 다슬기 줍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 약간 그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예? 물에 띄워놓고서 이렇게 보면서 어, 여기 있다 이렇게 잡던 그 기억이 나네. 예.
1: 우리 SEAN 미국에서 듣고 있는데 시차 때문에 힘들다. 지역이든지 얘기해달라. 보스턴입니다.
0: 어, 보스턴 레드삭스.
1: 보스턴.
0: 예.
1: 미사일이 발사된 곳이죠?
0: 미사일이요?
1: 휴스턴인가요?
0: 거기 휴스턴 로켓츠. 예.
1: 보스턴.
0: 보스턴 레드삭스.
1: 네.
0: 예. 그 레드삭스에 저주가 있죠?
1: 그래요? 빨간 양말이요?
0: 예.
1: 뭐라고 하는 건데?
0: 빨간 양말은 성동일 에? 야구 야구 성동일 선배님이신데 어쨌든 예. 아닌가? 화이트삭스인가?
1: 글쎄요.
0: 모르겠다. 아이고 예. 자, 정혜성님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지금 아스팔트 위에서 신호 대기 중이에요. 아스팔트 열기와 차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가 저를 녹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뜨거워요. 라고
1: 근데 어떻게 그 들리죠? 이어폰으로 듣고 계시나 봐요.
0: 그럼요.
1: 와.
0: 요즘에는 이거 다 해가지고 헬멧 안에서도 다 나와요. 막.

0: 황혜숙님, 저희 가족 오늘 당일로 동해 묵고 왔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새벽부터 운전한 우리 신랑 너무 고마워요.
1: 오, 오, 저도 지금 묵호를 보고 있었는데.
0: 묵호.
1: 예, 어제 안 그래도 저희 와이프가 동해 묵호항에 그 해변가에다가 이렇게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거기 한번 나중에 가자고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 가보셨나요, 황혜숙님?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애들이랑 가가지고 아마 안 가셨을 것 같긴 한데. 오, 묵호항. 예. 형 동해랑은 강릉이랑은 가깝나요? 뭐나요?
0: 가깝습니다. 한 3, 40분 거리.
1: 아, 가깝고도 먼 거네 사실은. 3, 40분.
0: 아니요, 가깝고 그냥 가까운데요.
1: 아, 가깝고도
0: 예, 가깝고도 왜 뭡니까?
1: 아니 40분 정도 걸리면 뭔가
0: 3, 40분.
1: 거기 다 같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0: 드네요. 아, 예전에는 한 네. 1시간 반 됐는데
1: 길이, 아, 그래요?
0: 길이 잘 뚫려서 그냥 뭐 진짜 커피도 마시러 갈 정도로.
1: 오, 길이 잘 뚫렸어요?
0: 잘 뚫렸어요.
1: 좋습니다. 자, 6, 6, 5,

0: 이거는 임명장을 따로 드리진 않아요. 우리가 지부장을 직접 뽑을 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1: 그럼 일단은 그 누가 좀 잠깐
0: 예 임시직으로 예, 임시직으로 예. 부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네. 예, 지부장의 지부부장. 예. 자, 강보현님 너무 더운데 중2 아들과 한판했습니다. 아, 그 아이는 그러고 학원 갔어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 이걸 어찌 나만 화나는 건가요? 라고 예. 하셨습니다.
1: 윗사람이라서요. 예. 윗사람이 뭐 윗사람 아랫사람이란 무섭지만 부모는 자식보다는 그래도 예. 보호자인데 아랫사람하고 다투면 아랫사람은 열 받고 윗사람은 두 배로 열 받죠. 예. 예. 아랫사람은 혼이 나도 뭐 손해볼 게 없지만 하극상이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제 그러면 이제
0: 열이 받죠.
1: 그 자체로 열 받죠.
0: 예, 그래요.
1: 그래서 더 손해인 거예요.
0: 그래. 그러니까 너무 한판하지 마시고 우리 강보현님 항상 본인을 보호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1: 보호해라고요?
0: 예. 당신의 마음을 보호해 보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1: 좀 시원해지시라고 예. 우리가
0: 예. 찬물 한번
1: 찬물하고 바람 예. 서비스 좀 해드릴게요. 예. 열받지 마시고요. 자, 조 PD.
0: 네, 천사님 결혼해서 곧 신혼집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32살 큰딸 시집 보내는 아빠가 서운한지 같이 데이트하자 해서 아침부터 대부도 제부도 영종도까지 맛있는 거 먹고 드라이브 중이랍니다. 차가 좀 밀려서 지루하니 아빠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창훈씨 건강합시다 라고 해줬습니다. 이창훈씨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예전 맹구 이창훈 선배님에게
1: 32살 큰딸
0: 예.
1: 예. 시집 딱 가.

0: 가을까지도 할래나?
1: 바닷가에다 참.
0: 네. 어, 전 저런 거 나 참 좋은 것 같아.
1: 바다 끝까지.
0: 예. 네. 아. 아, 좋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저런 데서 이제 혹시라도 예, 뭐 술 먹고 실수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적당히 마시고 들어가시고 네. 뭐 쓰레기 같은 거 잘 챙겨 가시고.
1: 모래에다 발 파먹고 술 먹으면 맛있지.
0: 아, 좋죠. 예. 자, 노래 나오네요. 여자친구의 노래 열대야입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아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KBS.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TS푸드,
2: 코끼리 베이글,
1: 셀러맥스,
2: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2: 베스트슬립,
1: 오토링크가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5799님 지난주에 오픈스튜디오 보고 인천 사는 가족이에요. 사진도 찍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2: 우리 집에도 초록 미키즈가 있답니다. 모령 머드 축제에 갔다 왔는데 몸살난 우리 집 아들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방학 때 아프면 반칙. 예준이 화이팅. 신나게 놀자 외쳐주세요. 그래 예준아, 얼른 나와서 신나게 놀자.
1: 그래.
2: 그래. 방학은 짧다. 빨리 놀자.
1: 정말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거라. 아저씨가 한 얘기는 그것뿐이다.
2: 뭐 무슨 교감 선생님이세요?
1: 예. 계속해서
2: 행복하거라.
1: 널 위해 남창일 씨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2: 그래. 들어보거라.
1: 빨리 하라고 하니 더 빨리 하기 싫지만 그래도 부르겠다. 스타트.
2: D.I.S.C.O. 미친 듯이 춤추고 네 멋대로 to the disco.
1: 조남지 사운드란다.
2: 자, 이 노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3: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도로는 금요일 퇴근길

0: 사장님 냄새를 잘 맡는 게 나는 개코. K8221님 김혜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코. 아하 기관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1: 정상적으로 보내셨네요.
0: 우리
1: 네.
0: 동네 고양이님 디스코 팡팡 말고 미라 팡팡. 양승원님 디스코 다음 토끼춤 현진영고 진영고.
1: 네.
0: 박근혜님 갑자기 니코복고 생각나는데 뭐더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갑니다. 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1: 저요. 아 태석 씨 갈게요. 태석 씨.
0: 오.
1: 화살코 서경석입니다.
0: 오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는 0390님 드릴게요. 대한민국 5대 코 개코 지코 왕코 채배코. 자 미스터 라디오 최코 해주셨습니다. 예 오케이.
1: 다음 자, 정답 맞추신 예. 세.

0: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점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

0: 네.
1: 아, 인상 깊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그때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요, 모창가요제입니다. 100% 미라클의 선택으로만 1등이 가려지고요. 윤정수의 어우남, 남창희의 민들레, 무지무지 응원단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로 오늘 1등이 정해집니다. 오늘만큼은 모창 실력에 따라 양심껏, 아주 양심껏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그럼 본격적인 모창 대결은 잠시 후 4부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1: 네.
0: 본 대결 전에는 모창. 승점 1점이 걸려있는 목풀기 대결부터 가보겠습니다. 본 대결이랑 저기 목풀기 대결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1점씩이에요.
1: 네,
0: 상당합니다.
1: 그래서 총 2점입니다 오늘.
0: 예, 지효 씨 어떤 대결이죠?
1: 목풀기 모창 한 소절 대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제가 상자를 하나 이렇게
0: 네,
1: 들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예, 이 상자 안에 가수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가 여러 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대결 방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1번, 돌아가면서 쪽지를 하나씩 뽑는다. 2번, 종이에 적힌 가수의 모창에 자신 있는 사람이 스탠드 마이크 앞으로 선착순으로 달려나간다.
0: 예.
1: 3번, 그 가수의 노래를 모창으로 한 소절 부른다.
0: 오.
1: 4번, 딩동댕 효과음이 나오면 성공, 삐 효과음이 나오면 실패, 다른 사람이 다시 도전한다.

0: 너무 안 똑같아.
1: 내게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땡이요?
2: 또 계속해요. 다른 사람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사람 넘어가래요. 형 끝났어요.
3: 야
2: 끝났어요.
3: 지조는 어디서 좀 놀았니? 어? 야
4: 아 대사로
3: 한번 들어보자.
4: 어 대사로
3: 한번 물어보자. 어?
2: 자 윤정수 씨
4: 결혼해줘 어떻게 하지?
2: 끝났어요.
3: 결혼해줘 나야 거기 잘 지내니
2: 땡이야 땡
3: 결혼해줘 왜 말 안 하니
2: 들어오시고요.
4: 아, 삐입니다.
2: 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4: 예, 예,
2: 이거는
4: 예.
2: 다 실패고요.
4: 네.
2: 자 이제 제가 한 장 뽑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뽑을 테니까 이제 또 바로 40% 가시면 돼요.
4: 자, 3.1점이.
3: 아니 근데 잠깐만 하기 전에 네. 너무 똑같은 게 아니라 셋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을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
2: 근데 그거
3: 이러면 뭐 그냥 아무나 해서 뭐
2: 그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제작진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 자 하나 둘 셋. 이소라! 어, 잠깐만, 내, 내 거다 원래. 어,
4: 자, 윤정수 씨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2: 오늘 기분 안 좋다고 그러더니 뭐.
4: 예.
5: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KBS 왔는데, 아, 잘 지내시죠?

0: 잘 모르겠다.
1: 자, 남창희 씨께서 도전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이소라예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KBS 라디오에서 만났는데요.
0: 내가 안 됐으면 쟤도 안 돼, 저거는.

0: 안녕하세요, 이소라요.
1: 띠띠띠띠.
2: 아, 띠야?
1: 달렸어.
2: 어, 달렸어, 달렸어. 아, 이게 지금.
1: 아니, 내가 달라고.
0: 근데 이거는 가사를 좀 띄워줘야 돼. 네. 여러 가지 노래를.
2: 아, 다 할 수 있어요. 자. 자, 빨리 하세요.
3: 어렵지 않습니다. 이소라 씨 어렵지 않아요. 저는 네. 바로 멘트 없이 갑니다.
2: 네.
3: 바람이 분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0: 자랑하고픈 딴 말을 하고픈 기분이에요.
1: 형,
0: 사랑하고픈
2: 서영춘 선생님
0: 마음에
1: 들어오세요. 땡. 아니, 바디킴 아까 끝났어요. 예, 땡이에요. 들어오시고 자 이제 1대1이고요 우리 정수형 다음 것도 뽑아서 또 거기서
3: 아니, 안 뽑아야지. 아니.
1: 제가 뽑아야 돼요. 네. 형은 뽑았어요.
2: 네, 남창희 씨 뽑을. 예.
1: 자, 제가 하나 뽑을게요.
0: 김태훈 씨 짜증내다 냅다 달려가는 긍대.
1: 정수 오빠가 제루김 8960님. 그래도 이번 건 제가 진짜 잘했죠. 김종국 씨는.
2: 아, 완벽했습니다.
1: 다음은 박지윤님.
2: 아,
1: 저 바로
2: 바로 준비됐습니다.
1: 바로 가 또. 난 이거 진짜 잘해다.
2: 예, 박준 씨 사실 쉽진 않거든요.
1: 예, 윤정수 씨 갑니다.
0: 그대여 멍망설이나요.
1: 아, 바로 뺀다.
2: 아, 너무 충격적이네요.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0: 안녕하세요. 박지윤이에요.
2: 이소라시잖아요.
0: 아니에요. 박지윤이에요.
1: 죄송합니다.

0: 아 마무리를
1: 나이스.
0: 또
1: 나이스 하나 마지막 또 하나 더 갑니다. 자 지조 씨.
0: 네.
1: 자 제가 두 개 했어요.
0: 자 이제 저까지 한 번 더 해야죠. 네. 자 제가 뽑는 모창 도전 가수는요.
1: 네. 자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한 번.
0: 나훈아 나훈아 성대모사 도전입니다.
2: 근데 어떻게 그렇게?
0: 자 윤정수 씨가 준비하고 계시고.
2: 그렇게 예. 원하는 대로 뽑아줄 수 있나?
3: 뭐가 원하는지
0: 다 특색 있는 가수들이죠.
2: 원하는 대로 이 예. 순서가 지금 딱딱
3: 해보세요.
2: 나훈아 선생님?
3: 예.
2: 아 노래가 뭐였지?
3: 체스형이나 뭐 아니면 영영 맞고 네. 아니면 뭐
2: 가사를 모르겠어가지고 네? 예. 예 가사가 좀
3: 영영 하세요. 영영.
0: 자 시간 갑니다.
2: 영원히 영원히 그냥 내가 부르는 거잖아. 아니 흉내를 뭘 내야 될지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근데 나훈아 선배 이렇게 안 불러.
3: 나가는 내 말이야.
2: 딩동댕도 나왔어. 딩동댕도 나왔다고.
0: 딩동댕입니까? 나왔어.
3: 이게?
0: 아니 이게 어떻게 딩동댕이야?
1: 이거 딩동댕은 진짜 내가 영영 못 잊을 거야.
2: 무시로 무시로.
1: 자 여기까지고요. 윤정 씨 들어와 주시고요.
0: 네.
1: 자 우리 강민아님께서 계속 땡인데도 마치 오늘 오빠들 재롱잔치 같아요라고 했는데
2: 이거는 조PD가 너무 마음이 예. 약해가지고 그냥
1: 예 아니 근데
2: 수준 맞춰주려고 111 맞춰주려고 동, 그냥 그렇게
1: 동점은
2: 했어요.
1: 아니고요 저 아, 남창이
2: 아까 내가 그거 잘했어
1: 두 개 승리로 1점 가져갑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오빠 9422님이 김종국 씨는 본인이 오신 거냐고 하잖아요.
0: 아니 근데 이소라 씨나 박지윤 씨 차이점이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1: 저 제가 맨날 이소라 씨인 줄 알았더니 박지윤 씨였네.
0: 아,
1: 자 우리는요
0: 너무 좋은 노래
2: 승점
0: 나옵니다.
2: 1점은 남창이가 갖고 갑니까?
1: 일단 가져갑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지조 피처링 예림의 겨울 해운대 함께 듣고 2부에 모창가요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4부군요. 예
2: 막하네 막해.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선곡, 모창 실력, 무대 매너 등 냉철한 심사평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냉철한 심사.
0: 문자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모창 대결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승점 1점을 획득하고요. 오늘 1등에게 투표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을 뽑아서 구두 교환권, 안경, 뷰티 상품권, 필터 샤워기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2: 우리 아, 굉장히 좀 큰 대회예요. 예. 예, 30분 뽑아서.
0: 왜냐면 저희가 이제 드리고요. 오늘 내일인가요? 이승철 씨 콘서트가 내일 네. 네. 열리는데 KBS
1: 인스파이어 호텔
0: 대기획으로 열리는데
2: 네.
0: 저희가 그거에 앞서서
2: 전야제죠?
0: 전야제입니다. 저희가 네. 이승철 모창가요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2: 아, 이거는 사실요. 웃음보다도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보급 보컬리스트 이승철 씨의 콘서트 전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정말 좀 진작에 가야 됩니다. 예.
0: 많은 분들이 가고 싶었겠지만 네.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저희가 대신 그 한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1: 덜밖에 하는군요.
2: 너무 부담되는데 그 한을 풀어주셨죠?
1: 콘서트를 못 가는데 우리 노래를
2: 그러니까요.
1: 들어라?
2: 아, 너무 부담됩니다.
0: 예. 뭐 예. 우린 저승철이라고 해주십시오.
2: 오.
0: 2승에서 못 부르는 거 저희가 저승에서라도 불러드리겠습니다.
2: 이런
0: 마음입니다.
2: 점수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센스 점수 안 들어갑니다.
0: 아, 센스도 안 들어가요? 예. 괜찮아요.
1: 이현정 씨께서 남편이 기권하겠다고 하는데요.
0: 예.
1: 안 됩니다.

0: 너무 많아서 감점입니다. 박옥부님. 황수진 도입부부터 그렇게 실수를 하다니 10점 감점입니다. 다 플랫된다 최세형님. 이건 괜찮아요. 근데
1: 다 플랫.
0: 중요한 건 뭐 이승철 씨랑 뭐가 같다는 거죠 제가. 아 이거 소리만 쳤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2: 이거는 이제 제가 저만의 이제 해석을 좀 한 거죠. 예. 영화 호프 요즘에 인기죠. 예. 각자 해석이 있는 것처럼 예. 이 노래도 제가 한번 저희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0: 무리였네요. 예,
1: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0: 수고하셨습니다. 2번 남승철 씨였습니다.
2: 남승철입니다.
0: 예, 남승철 씨.
1: 오히려 또 이금서 씨는 너무 잘해서 얄밉다. 손원욱 예. 표정 꼴 보기 싫다. 네. 네. 남승철 가라 서쪽 하늘로 정준경 씨.
2: 예. 와 공진성님께서
1: 집방식 그냥 모창대를 가장한 코인 노래방 타입인가요?
2: 공진성님 와 너무 똑같아요 남창이랑요.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아무튼 뭐 저는 이승철 씨 일부러
1: 8960님 네. 예. 노래 잘함.
2: 이승철 씨가 노래 좀 쉽게 부르시잖아요 원래. 네네네.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하시고
0: 힘을 좀 빼셔서.
2: 예, 그래서 저도 힘 빼고 불렀어요. 예,
1: 이현정 씨가 노래를 들으면서 남편이 기권 안 하고 끝까지 들어보겠다.
2: 오, 좋습니다. 이겁니다. 남승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바로 또 우리 윤승철 갑니다.
1: 와. 저는 어떤 노래 넣어주십시오. 히야.
2: 히야. 아, 남창이야.
1: 88년, 89년. 예. 희아가 몇 년산인지
2: 몇 년산이요? 결국에는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기운이 희아 남창희아로 가는 거죠. 얘가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0: 예 한번 하셨습니다.
2: 남창희아 날 좀 바라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1: 어디 눌러야 되는 거예요?
2: 우리
1: 예, 이거 누릅니까?
2: 예
0: 네
2: 아니 그거 잘 모르겠네요. 예 부활 예. 일주 수록곡 있네. 86년
0: 10월 3일 예.
1: 86년 10월
2: 네 예 아. 좋습니다.
1: 86년 10월에 뭐 벌써 지금 몇 년 된 거야? 40년.
2: 40년, 예, 40년 됐습니다. 예. 예.
1: 아마도 이승철 선배님께서 콘서트에서
0: 네.
1: 이 노래를 이제 앵콜곡으로
2: 예.
1: 부르시지 않겠나?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2: 한번 부르실 것 같아. 이건 무조건 부를 노래인데 자, 그 거기서 언제 부를지도 모르시겠죠?
1: 그냥 이승철 씨의 느낌을 담아서
2: 예.
1: 잘하고 저는 목소리가 안 맞아요, 사실. 허스키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갑니다. 이승철 모창 대회 3번 참가자 윤승철 갑니다.
1: 땡 그렇지 세 번 땡

0: 자, 아유, 우리 여러분 윤승철의 희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자,
1: 네. 본인의 어떤 부족한 피를 예. 반주 탓으로 넘기는 모습. 아주 노련하셨습니다.
2: 노련한 반주가 아~ 조금 약해. 이게 예. 원래는 이제 락 반주가 들어와야지. 이거 들어와야 되거든.
1: 아, 근데요.
2: 김태현 그, 선생님 거.
1: 지금 그 일렉 기타 소리가 그렇죠. 상당히 깜짝
0: 놀랐어요. 예. 일렉 기타 모창을 하세요?
1: 일렉 기타 예? 모창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렉 기타 갑니다. 그래요?
2: 사랑한다. 말하고 떠나면.
0: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가번호 1번 소리철을 부른 지조, 2번 말리꽃을 부른 남창희, 네. 3번 희아를 부른 윤정수. 미라클 나, 여러분 직접 1등 뽑아주세요.
2: 나는 네. 사람들이 뭐래요.
0: 문자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아.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7677님 것 읽어봐.

0: 예. 조금 이 뭐야. 그래요. 좀 환기를 시킵시다.
1: 예. 이승철 씨가 아니고 유승우 아, 유현정의 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 노래 함께 이거는...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예.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1: 자, 이제 예. 여러분들 투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지팡 씨가 예, 예 일랭 모창은 만점이었다. 오. 오. 사랑한다.
1: 이제 8511님이 아쟁 아니냐고.
0: 아쟁은 아니죠. 아쟁. 네, 저게 아쟁이고요. 네.
1: 윤경희님이 그래도 세 분 덕분에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오늘도 네. 덕분에 무병장수하겠다고 웃어야
0: 네,
1: 됩니다.
0: 윤정호 씨는 좀 실수하시네요 말을.
1: 왜요?
0: 이건 뭐 사실 대변이나 소변이나 차이 같은데.
1: 이런 변이 있나?
0: 그런 소리
1: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0: 무슨 소리예요?
2: 두 개 차이가 큽니다. 그걸 가려내 주셔야 됩니다.
1: 그걸 또 뭐 차이를 또 해요.
2: 다른 건 다릅니다.

0: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웃겨드리겠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1: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707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이지만 금요일 퇴근길 정체는 여전히 길게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도 길고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1,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긴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론 총 30km 넘게 정체인데 천안 일대에서 가장 많이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조용하게 스칩니다. 화단 정리하시는 아저씨 곁에서는 갓 베어낸 신선한 풀냄새가 올라오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네 분수대를 지날 때면 시원한 물레음이 번지죠. 자전거가 휙 지나간 자리에는 저녁 바람 냄새가 맴맴 돕니다. 사방에서 저마다 다른 여름의 향기가 진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떼 한 잔 이부연 씨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7월의 마지막 날 신청곡과 간단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짜 들려드리고 소개해드립니다. 정말로 나올지 몰라 3부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는 곳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부. 고등학생 손자가 방학이라고 집에 놀러 왔어요. 신상호님. 청소도 다 하고 음식도 다 하겠다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라고 하네요. 점심은 국물라면, 저녁은 짜장라면. 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메뉴군요. 짜장라면에 달걀밥이라는데요. 해주는 손주 생각해서 많이 먹으려고요. 아, 그래도 어딥니까? 이렇게 직접 해드리겠다고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시라는 건 내가 식사도 다 챙겨드리고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싹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특하니까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김치랑 혹은 뭐 있어요? 지금 열무김치 있어요? 아무튼 이런 거 있으면 요 정도 한 두 끼 정도는. 근데 언제 간대요? 손주는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건강기능식품 신상호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씨.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러라.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도 집에 잠깐 와라 라며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 후다다닥 달려갔거든요. 갈비탕 가져가라는 거였습니다. 제발 미리 목적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모르실걸요, 김대성 씨? 어, 무슨 일이지? 왜? 아, 갈비탕? 이런 그 한 시간 정도의 요 스릴, 요 걱정, 요걸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는 안 바뀌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이번엔 갈비탕, 다음번엔 뭘까? 행복하게 생각하시고요. 진짜 무슨 심각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연락하시진 않을 거예요. 비누 세트 보내드릴게요. 갈비탕 맛있게 드세요. 김대성 씨. 새들처럼 FT 아일랜드.

0495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13개월 딸이랑 7개월 임산부인 아내 데리고 아울렛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아울렛은 언제 가도 좋지만 평일 나들이는 특히 더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0495 오늘 평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방학 중 평일이라 평소 평일보다는 좀 사람이 많았죠. 특히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온 엄마 아빠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사셨어요? 0495 1499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 자습 신청했거든요. 자습하면서 듣고 있어요. 2주 동안 해야 해서 힘들 것 같고요. 기숙사에 있어 부모님도 보고 싶네요. 응원 좀 해주세요. 와, 좀 전에 그 13개월 딸 두신 아빠는 방학, 어린이집 방학이라 아울렛 나들이 다녀오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방학은 이런 거군요. 자습 신청, 기숙사에 묵으면서 여전히 공부하기. 아, 2주간 힘내십시오. 근데 2주 지나면 여름방학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힘내세요. 1922 작은 빵집 하고 있어요. 커피랑 식빵 판매 중이에요. 원래 저녁 7시 30분 마감인데 오늘은 완판 퇴근합니다. 이 말씀이 하고 싶으셨군요. 지금 퇴근 시간보다 무려 1시간도 더 일찍 문을 닫는다. 와, 우리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해서 좋은 건 직장인들 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완판을 하고 나면 일찍 퇴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시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1922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뷰티풀 데이 들으셨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신우람 씨, 선풍기 앞에서 깨진 수박 먹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깨진 자만 빠지면 정말 아 여기가 지상낙원 뭐 이런 느낌인데 깨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살짝 마음에 걸리죠? 어쩌다가 수박을 깨뜨리셨는지 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트럭에서 수박을 싸게 파는 거예요. 제일 큰 거 골라서 낑낑대면서 들고 왔는데요.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거든요. 올라오다가 수박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그만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 화작 깨졌어요. 얼른 3초 만에 주워서 집에 가져와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선풍기 앞에서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는데 슬퍼요. 하지만 맛은 최고네요. 아, 그럼 됐죠 뭐. 방점을 어느 쪽에 찍느냐에 따라 사뭇 달리 해석될 수 있어요. 슬프지만 여기다 방점 찍으면 왜 나는 수박을 손에서 미끄러뜨렸을까? 아, 내가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서만 살아. 이렇게 되지만 맛은 최고다의 방점을 찍잖아요. 아, 내가 진짜 3초도 안 돼서 내가 이거 다 살렸잖아. 다 건졌잖아. 야, 3초 안에 좋으면 뭐든지 먹을 수 있지. 이 내 운동신경. 야. 그리고 오늘 내가 이거 들고 오느라고 그냥 팔 운동도 됐을 테니까 헬스클럽 안 가도 되잖아. 어이 멋진 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우람 씨 어느 쪽에 방점 찍으실지는 결정하셨죠? 컵빙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실 TV가 고장이 난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5480. 조그만 태블릿 PC로 야구도 보고 영화 소개 프로그램도 봤어요. TV가 없으니 불편했지만 또 나름 재미가 있었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저는 약간 다른 전개를 보통 거실 TV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TV 대신 라디오를 들었다. 그래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면서 가족이 뭐 밥을 먹고 있다라든가 어제부터 그래서 이 라디오를 들으니까 뭔가 좀 더 가족끼리 다 좀 이런 전개를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라디오 DJ고 이 시간에 이런 사연이 오면 제 예상은 그런데 조금 다르긴 했어요. 조그만 태블릿 PC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야구도 보셨고 영화 속의 프로그램도 보셨고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어제부터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야구도 보시고 영화 속의 프로그램도 보시고 또 사랑하기 좋은 날도 크게 틀어놓아 주세요. 컵빙수 5480 이분에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녀시대 테티서 트윙클 거미의 어른아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이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41.4도를 기록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폭락장을 이어가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반등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사이 17.9%, 10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오늘부터 강화됐습니다.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예탁금은 현금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알았다. 그런데 유 팀장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왜 저러시지? 늘 대충 입고 연습하다가 정식 복장을 한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가? 아, 유 팀장님, 제 얼굴에 혹시 뭐라도 묻었어요?
1: 아니, 시원 씨 아닌 줄 알았지.
0: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 유 팀장님을 뒤로하고 1등만 생각하기로 했다. 드디어 돌아온 우리 팀의 차례. 쇼가 시작되기 일보 직전.
1: 와, 너무 떨리네. 어떡하지?
0: 유 팀장님,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많이 떨리면 저만 보세요.
1: 나 그럼 진짜로 시연 씨만

들었다 놨다 네이브레이크였어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7월 베스트 사연 지난 13일에 소개되었던 정시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후기 기억하시죠? 공식 사내 연애 커플이 되어서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던 두 분 이제 결혼 준비 중이시라고 했죠? 사장님이 결혼하면 사주신다 약속하신 냉장고도 이미 골라놓은 상태고요. 특히 그 유 팀장님이 우리 시연 씨에게 처음 꽂혔던 그 포인트 자기가 통 속에 들어갈 때 접히는 뱃살이 귀엽게 보일 때 내가 사랑에 빠졌구나 했어. 요거 많은 분이 이거 찐사랑이라며 부럽다는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남자친구의 말랑이로 살고 계신다는 정시연 씨 앞으로도 두 분 내내 행복하십시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우리 다시 이소라 김민종.

이소라 김민종 우리 다시 조규찬 박선주 소중한 너 두 곡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최근에 친구와 톡을 하게 되었어요. 7925.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는 친구의 물음에 흘러가는 시간에 승차해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야 라고 답을 했는데요. 순간 중1 때 친구와 했던 대화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때도 나름 힘들었지만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도 웃음 가득했었는데 다음 달에 한번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요즘 잘 웃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처럼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그쵸, 그쵸. 중1 때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낙엽만 굴러가도. 아니,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로 웃었다고. 왜? 내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정말

0: 어쩜 그렇게 웃음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그러니까 잘 찾아낸 거예요. 그때는 그런 눈과 그런 귀와 그런 느낌이 감각이 발달되어 있었던 거고 어른이 되면서 그런 감각이 좀 무뎌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친구와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때까지 다음 달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봅시다. 영양제 선물 7925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제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0: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3: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4: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1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5: 든든한 내일로요.
14: 네?
1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4: 제대로 가시네요.
1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8: 땅수 부대찌개 참 맛있어요. 땅수 부대찌개 누구나 쉽고 빠르게
19: 그렇지.

해산 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경기 서쪽은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12km씩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경기권에 정체가 집중돼 있는데요. 양지에서 용인까지 막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도 밀립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6: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박학기 비타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정말로 나올지 몰라 이어지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샵8910, 다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신청곡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간장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540, 혼자서 전조등 수리에 성공했어요. 직접 전구 사서 교환했는데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성시경, 좋을 텐데.

아이들이 방학해서 같이 친정에 왔어요. 7946. 저녁 메뉴는 엄마표 된장찌개. 그리고 호박잎 쌈. 친정 오니까 엄마 밥도 먹고 너무 좋네요. 다이나믹 듀오 어머니의 된장국을 신청합니다.

0: 안일호 씨, 더위와 싸우며 야간 배송하러 파주로 출발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사랑하기 좋은 날과 함께하면서요. 강민경, 최정훈,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신청합니다.
1: 밤하늘 손을 잡으면 기분이 좋다며 여튼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진짜 훨씬 더워졌으니까 말이죠. 누나, 저 10년 만기 적금 탔어요.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어요. 10년 동안 붓느라고. 5319. 통 크게 부모님 모시고 4박 5일 일정으로 해외여행 가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15년간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절약하며 살았는데 왠지 부모님 결혼 40주년 맞아 한번 플렉스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축하할 일이 많네요. 4박 5일 여행, 또 10년 만기 적금 타신 거, 가족, 아유, 네, 가족 모두 수고하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케이크와 꽃다발 5319 보내드릴게요. 비비 밤양갱.

0: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4

0: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널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8시를 향해 가지만 주후반인 만큼 정체는 남아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그 사이 서강대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0: 아, 어렵네 진짜. 안 좋은 걸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저희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거 먹겠다고요. 저는 매운 치킨, 매운 떡볶이 먹어야겠으니까 아침에 이제 올리브유 마시고 그리고 운동 조금 하고 뭐 그러면 괜찮죠 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진짜. 그쵸? 어디에서 뭘 하면서 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잘 모아놨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고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사진과 장문은 100원이 듭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위제로
9: 소화불량 제로제로
8: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제로
8: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8: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8: 위제로
10: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5: 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851님, 얼마 전 강아지 나나를 입양했어요. 어찌나 활발한지 잘 때 빼고는 하루 종일 우다다다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덕분에 저도 산책을 많이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고 있어요. 새 식구 나나 덕분에 요즘 저희 집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자고 있는 모습이 진짜 인형 같다. 근데 강아지들이 진짜 어릴 때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막 점프력도 진짜 너무 엄청나서 오잉? 막 진짜 밑에 뭐 스프링 달린 것 같아. 저희 집도 최근에 이제 4개월 된 베스를 입양을 해서 지금 10개월째 키우고 있는데 본가에서 그 베스도 엄청 활발해가지고 막 사람이 오면 그 반가움을 어떻게 막 표현을 막 너무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표현을 하다가 밤 되면 혼자 막 졸려가지고 막 눈을 꼼뻑꼼뻑하고 먼저 자요. 너무 귀엽다니까요. 최경란님은 저희 집은 딸이랑 엄마가 바뀐 것 같아요. 오늘도 딸한테 더 쓸 수 있는데 아까운 줄 모르고 물건을 쉽게 버린다면서 잔소리를

들었네요. 그래서 요새는 버릴 거 있으면 딸이 안 볼 때 몰래 버려요. 그 따님분이 되게 야무지시다. 엄마 이거 더 쓸 수 있잖아. 저희 집은 할머니가 진짜 알뜰하셔가지고 와, 저도 조금 알뜰한 편인데 할머니 앞에서는 와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할머니 집에는 제가 한 20년 전쯤에 쓰던 것들이 아직 있다니까요. 할머니 집에 이불 아니면은 막 양말 그런 식기류 이런 것도 다 그대로라서 참 진짜 이렇게 알뜰하시고 야무지신 분들 보면은 뭘 해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2648님은 집 에어컨이 고장나는 바람에 방학한 삼형제 데리고 출근했어요. 회사 1층 카페에서 놀고 있으라고 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과 카페를 오가면서 시달렸네요. 퇴근길에

네, 아이들 셋 다 기차 태워 할머니 집에 보내고 왔답니다. 야호! 야호! 삼형제면 야호가 나올 수 있겠네요. 어머,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에어컨 고장나면 안 되지. 요즘 아가들은 에어컨에 또 익숙해져 있어서 덥지. 할머님이 좀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방학 때 할머니 집 한 번쯤은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고 수박도 먹고 해야죠. 잠시 후엔 빵나왔쩡 시작해볼게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즈 계란 토스트를 드립니다. 빵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평일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작은 보상, 브런치로 먹기 딱 좋은 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리센네의 데자뷰 함께 들을게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즈 계란 토스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굿꽃님,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중3 딸이 방학을 했어요. 3주간의 짧은 방학이라서 딸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기숙사에서는 야식을 못 먹어서 6kg나 빠져서 왔네요. 방학 동안 몸보신 제대로 시켜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 기숙사에서는 야식 못 먹게 하잖아. 그 몰래도 안 먹었나 봐요. 너무 착해. 굿꽃님, 방학 동안 맛있는 거 같이 많이 드시고 저희가 보내주는 빵도 같이 아침에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도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일주일 중 절반을 지각합니다. 알람을 10개씩 맞춰놓는데 신기하게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울린 기억도 끈 기억도 안 나고요. 마지막 알람이 울릴 때만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알람이 울리는 시간으로 딱 하나만 설정해봤더니 그대로 지각했어요. 언제쯤 지각하지 않고 평일 내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 잠에 푹 빠지시나 보다. 도현님은 방법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스마트워치는 이게 진동이 울려요. 그러면 몸에 이제 진동이 울리니까 빨리 깨거든요. 그거를 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제가 전학을 가서 친구들 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갑고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개학하고 나면 또 얼굴 보기 어려워질 테니까 방학이 끝나기 전에 또 만나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진짜 친구들은 한번 보면은 와다다다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아, 우리 한번 보자 했는데 몇 년 지났어요. 근데 한번 보잖아요? 보기 시작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갑자기 만나게 되는 그런 되게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4479님도 오랜만에 만난 김에 좀 자주자주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체리필터의 해피데이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0: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그대와 단둘이서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시켜달란 거였다. 처음에 만나서 대화 없이 줄넘기만 했다. 뭐 몇 반이야? 뭐 친구 이름은 뭐야?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질문을 던져도 답은 늘 짧았으니까. 그래, 그냥 운동만 하자. 우리는 별 대화 없이 줄넘기를 하다 헤어지곤 했다. 그렇게 한 달쯤 됐을까? 조카가 말했다. 삼촌, 일주일에 두 번 만나면 안 돼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친해졌다. 같이 달리기도 하고 몰래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가끔은 조카의 속마음을 듣는 사이가 됐다. 오늘 내 마음 날씨. 늘 그리운 내 마음 속 여름방학의 풍경. 먼 미래의 라온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삼촌 생각도 가끔 해줬으면 좋겠다.

양요섭 정은지의 러브데이에 이어서 엑소의 러브샷까지 듣고 왔습니다. 7618님, 캠핑장에서 정말 신기한 여름 풍경을 만났어요. 화단 한가운데 수박이 떡하니 자랐더라고요. 캠핑장을 다녀간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와 진짜 생명력 무엇? 오 대박이다. 근데 진짜로 그 흙도 중요하고 그 공기도 중요하고 거기가 되게 좋은 캠핑장이었나 봐요. 나영조님은 방학을 맞아 난생 처음으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 걱정이 컸는데요.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금방 적응했답니다. 시작만 어려웠지 한번 해보고 나니까 앞으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마트 아르바이트는 정이 넘칠 것 같아요. 좀 많이 도와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트는 중간중간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되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일을 하다가도 오늘은 저기 이벤트 저기 이벤트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용준님 아르바이트 힘내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다프트 펑크 피처링 더 위켄드의 I feel it coming.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오늘 내 마음 날씨 구름 사라지고 무지개 뜨는 중. 아,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흐린 하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새파란 하늘부터 잔뜩 그린 회색 구름. 거센 비가 내리거나 하얀 눈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였나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0: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3: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 실라!

8월 1일에 어릴 적 동네 친구들이랑 해운대 해수욕장 가기로 했다. 애들 키울 때는 여름이 되면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모래가 싫어서 안 가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에서 살던 친구가 오랜만에 부산에 온다고 한다. 어릴 적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해운대에 가자고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무척 궁금하다.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 수 있겠지? 미래야, 듣고 있니?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가 시작됐고요. 3부 미리 듣기, 미리 계획도 세어보고 그때 들을 노래도 미리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종성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봤는데요. 부산에서 물놀이하러 가시는 거예요.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듣고 왔습니다. 그린데이님께서 사무실에 둔 개어 화분들이 시들시들해지더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식물은 버리고 빈 화분만 뒀더니 아이가 빈 화분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하면서 식물을 사러 가자고 하네요. 제일 예쁘고 멋진 화분으로 골라주겠대요. 사실 전 잘 안 시들고 오래 버텨주는 나무가 좋은데 말이에요. 아이와 제 마음에 쏙 드는 화분 살 수 있겠죠. 미래야, 듣고 있니? 화훼단지 가는 길에 아이와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할게요. 카더가든의 나무. 진짜 식물들이 요즘 힘들어요. 날이 너무 덥고 너무 그러니까 축축한 건 좋아할 텐데

걷는다님. 저는 시골의 초록빛 산을 보며 여름 향기를 느끼면서 만보를 걷고 싶어요. 꼭 해내고 싶은 목표이자 계획이랍니다. 요즘 갱년기라서 쉽게 우울해지는데 볼륨 들으면서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귀 쫑긋하고 듣고 있을게요. 저의 만보 걷기와 갱년기 극복을 응원해주세요.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좀 해질 때쯤 이렇게 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쨍쨍할 때 걸으면 또 힘드실 거라서 석양 보면서 걸으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 엄마도 이제 갱년기를 겪고 계시고 지금도 아직 갱년기이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자녀분들이 연락도 자주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쵸? 걷는다님 저희가 이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갱년기 극복 화이팅입니다. 태연의 혼자서 걸어요 듣고 3분 미래 듣기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드릴게요. FX의 True.

방금 들으신 곡은 다비치의 거북이,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 였습니다. 251님, 급성 장염으로 입원하고 태어나서 금식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요. 다이어트 할 땐 굶는 게 그렇게 힘들더니 아프니까 3일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지금까지 아팠던 것 중에 장염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진짜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진짜 장염이 제일 좀 괴로운 것 같아요. 감기 있고 몸살 뭐 많잖아요. 다양한 뭔가의 그런 질환들. 근데 저는 먹는 걸 못 참아요. 그렇게 배가 아파도 무조건 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먹는 대로 그냥 계속 어디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진짜

누우세요 막 이 정도로 제가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바로 뭐 빵 같은 거 먹었어요. 그걸 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또 먹어가지고 그래서 한 3일 갔나 봐요. 저도 2511님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약 잘 챙겨 드시고요. 8725님 내일이 무더운 여름날이죠. 고치를 따고 물에 깨끗하게 씻는데 귀여운 개구리 친구가 놀러왔어요.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으며 잠시 미소 지었답니다. 더워서 짜증지수가 올라가서 그런가 우연히 만난 작은 기쁨이 더욱 크게 느껴지네요 해주셨는데 청개구리 사진이에요. 진짜 작은 청개구리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초록빛이 투명한 그런 개구리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손에 위에 올려놓고 막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커서 뭔가 개구리를 못 만지겠어. 어렸을 때 잘 만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또 되게 귀엽네요. 개구리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굴개굴. 노래 들을게요. 하현상의 등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

0: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풀

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볼륨의 음악방, 힐링의 방이 열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음악방으로 공유해주세요. 배가의 첫사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0: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봄.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Hi,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주말에는 조금은 충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해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에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무알콜 진담 한해 우소 오픈하거든요.

뭔가 좀 이렇게 주먹을 쓴다든지 발차기를 하지 않고 이 뭔가 좀 누군가가 이제 뭐 공격을 한다거나 이럴 때좀 이렇게 방어의 수단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알고 있는데 전 주짓수가 좀 멋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UFC 같은 데서 많이 또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끝나고 나서 그 아드레날린이 좀 뿜뿜하실 텐데 또 라디오로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혀 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루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케이 셔터도어 듣고 왔고요. 그럼 직장인분들이 남겨주신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회사 팀장님이랑 발 사이즈가 같은데요. 제 운동화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주말에 빌려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네요. 근데 지난번에도 다른 신발 빌려가셨거든요. 왠지 밑창도 다른 느낌이고 신발 안쪽이 푹 꺼지는 것 같은데 빌려들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고, 아직도 신발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좀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이 신발을 빌려주려면은 빌려달라는 얘기도 잘 안 하거니와 그 좀 편한 사이도, 이게 사실 이게 운동화라는 건 되게 개인적인 거라서 뭐 우리 팀장님은 뭐 냄새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진짜 향이 뭐 냄새가 좀 이렇게 배일 수도 있고, 게다가 이 운동화는 같은 운동화라도 누가 신냐에 따라서 이 좀 바뀌잖아요. 모양도 많이 바뀌고 개인 발 쉐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운동화가 왜 개인적인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뭐랄까 조금 그런 느낌이잖아. 결국에는 나의 좀 이런 체취들이 좀 녹아 있잖아. 뭐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거 진짜 편한 사이가 아닌 이상 이게 함부로 이게 좀 빌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저번에 또 빌려 가셨는데 이게 좀 제 기준에서는 되게 좀 신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할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인가요? 이게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샌님처럼 보이더라도 신발은 제가 누군가한테 이게 좀 빌려주면은 괜히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든다. 팀장님이 뭐 이게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뭐 신발을 빌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모델명 좀 알려드리겠다. 혹시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잘 알아보시라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마음에 든다고 할 때마다 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아, 참, 이거 좀. 아, 팀장님들, 제발, 부탁은 조금만 좀, 배려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음 사연도 팀장님 사연이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솔로이신 저희 팀장님. 저희를 볼 때마다 나 괜찮은데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길까? 이야기하시는데

시도 때도 없이 까드득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만져대는데요.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 소리만 들려도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바로 옆자리라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너무 거슬려요. 본인은 스트레스 푸는 거겠지만 저는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대놓고 죄송한데 그만 만져주세요 말하기도 괜히 민망하고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꾹 참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어폰이라도 끼고 적응해야 할까요? 아,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왁부볼 키캡 키링에 관한 사연이라서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아, 이 스트레스 받으실 게 너무 이게 좀 그리워집니다. 이 고민이란 게 결국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큰 차원의 큰 고민들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조그마한 고민들이 오히려 되게 자잘자잘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특히나 이게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 전달하기도 조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좀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공간 무슨 뭐 되게 이게 좀 뭐랄까 활동적인 공간이라든지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사무실이잖아요. 결국에 일을 해야 되고 일에 또 능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조용한 사무실에서 계속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는 우리 사연자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그 하는 행위들이 남에게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에티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걸로 뭐 예민한 느낌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너무 또 차갑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이런 사연 보내셨을 것 같아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그냥 조그만한 이런 게 뭐 비싸지 않은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건네면서 다름 아니라 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뭐 예민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키캡키링 소리를 좀 내시면은 약간 좀 신경이 쓰인다 일할 때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거 조금만 조심해달라라고 말하면은 일반적이면 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전쟁이죠. 뭐 그때 다시 사연 보내주시면은 그 수위에 맞게 제가 대응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승철 듣고 있나요?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7: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1: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KBS 쿨 FM 한혜 키스터 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우소.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걱정, 고민, 비밀 등등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멜론 슬러시 쿠폰 드릴게요. 그럼 지난주에 한키라에 놀러온 아기 로커입니다. 권진아의 Don't Save Me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청취자 이성훈님께서 어제 치킨집에 갔는데요. 어떤 여성분께서 매장이며 다른 사람 음식이며 먹고 있는 손님들 얼굴까지 사진을 찍더라고요. 왠지 리뷰 때문이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렇게 촬영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가지고 이런 게 좀 피해를 또 입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우리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예, 뭐 혼자서 조심스럽게 촬영하는 상황이라면 성우님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 대놓고 내가 찍히는 느낌이 명확하게 드니까 더 신경이 쓰는 걸 텐데 성우님 말씀 맞는 것 같고, 아마도 뭐 찍으시는 분의 의도는 모르겠다만 이제 요새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뭐 영상에서는 그렇게 뭐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그렇게 좀 처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은 받아야죠. 저도 밖에서 촬영하거나 뭐 이런 실내 촬영이 있을 때 엄청 조심해서 찍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많은 일들이 또 쌓이면은 이런 에티켓들이 조금 정립되지 않을까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 우소 함께 하고 있고요. 다소 고민되는 사연이 왔습니다.

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단순히 뭐 돈 그 안 빌려주는 게 저는 연을 끊는 거란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락 오시면 뭐 이렇게 봤대 돈 얘기하시면은 그냥 철저하게 안 빌려주시는 걸로만 딱 이 기준을 세우면은 뭐 연을 끊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닌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제 생각에는 친척분이 이렇게 빌려달라고 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로 서운해하고 연이 끊긴다면은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친척이라도 사람에게는 그 지켜야 할 이렇게 매너들과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IUPP 듣고요.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볼게요.

아이유 삐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찬혁 멸종위기 사랑이었고요. 익명으로 온 사연들 더 만나볼게요. 친구가 자꾸 저희 집에 물건을 맡겨놓고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살던 집보다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 집에 물건을 잠깐 맡겨두기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했는데 저는 정말 잠깐일 줄 알았어요. 부피가 큰 물건들도 있어서 저희 집이 무슨 물품 보관소가 된 것 같고 택배도 저희 집으로 보내면서 어머 내가 주소를 착각해서 너네 집으로 보냈나 보네 조금만 맡아놔줘 하더라고요. 이미 배송된 걸 어찌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진짜 왜 이렇게 조그만한 걸로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많지? 오늘 좀 뭔가 좀 스트레스 쌓이는 사연들이

떨어졌다고 엄청 생색내네. 안 좋게 생각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어려워?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하셨고, 아 이게 좀 마음이

좀 아마 적긴 하겠지만 뭐 이런 분들 간혹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참 어떻게 그렇다고 또 강요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서 이두분 이제 남자들인지 아니면 남자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카페로 이게 모든 걸 해결하지 않으시고 다른 좀 대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윤선님, 안녕하세요. 방학을 맞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서 7시에 집을 나와 바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저녁 10시까지 점심 저녁 먹는 2시간만 빼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저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 우리 윤서양 너무 대단한데요?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이거는, 그러니까 7시에서 집을 나와가지고 적어도 한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시간 빼고 공부한다는 건 하루에 12시간씩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데 이거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윤서영이 진짜 그 12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칭찬드립니다. 칭찬드리는데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무료해가지고 아니면 좀 체력이 딸려서 뭔가 좀 그만두고 싶어질까 봐좀 겁나거든요. 아직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근차근히 뭐 공부하는 와중에도 내가 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풀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취미라든지 아니면 숨쉴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이렇게 길게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윤서 형 잘하셨어요. 그럼 세븐틴의 청춘 찬가 듣고 올게요.

중에서 2만 원에 올려둔 거 있죠? 맙소사. 아, 참. 저는 뭐 똑같은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실수 좀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기차나 비행기표 예매할 때 이렇게 목적지와 출발지를 다르게 예매한다거나 날짜를 다르게 한다거나 심지어 숙박 이런 호텔 숙박업소 예약할 때도 날짜를 다르게 정한다거나 이런 게 많아요. 이 결국에는 좀 성격이 급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 생기면은 그때그때 깨닫고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는 게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성격이신 것 같아요. 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재걸님. 여자친구가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제 우산을 줬어요. 올 여름에만 벌써 세 번째인데 남자가 쪼잔하게 돌려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그냥 멋지게 웃으며 빗속을 뛰어왔네요. 하지만 엄마의 등짝 스매싱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셨고, 아, 여자친구도 좀 이게, 아, 좀 칠칠 맞으시네. 잃어버리시고. 이것도 꼼꼼히 챙기지 않아서. 꼼꼼히 챙기지 않는 자들이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걸님 사연 안에서 멋진 부분이 있네요. 멋지게 웃으며 빗속을 뛰어왔다. 요 대목만큼은 굉장히 청춘스러웠다. 아주 멋졌다. 빗속을 뛰어다니는 우리 재걸군. 멋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쯤은 비 맞고 한번 뛰어줘야 돼요. 우리 청춘 에너지 채워야 됩니다. 그럼 에픽하이 러브러브러브에 이어서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인피니트 추격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문지은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아이 참 이런 팀 발표하고 이럴 때 좀 아 다들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이게 좀 스무스하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에는 한두 사람이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그죠? 아무튼 두절이라면은 근데 없는 셈 치고 빠르게 좀 해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다는 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지으시고 빠르게 좀 발표하셔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우리 문지은님에게도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나중에 이게 오늘은 진짜 뭐 내일의 맛

0: 소분해서 꼬막 비빔밥 자주 해 먹거든요. 참기름 좀 두르고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맛있고 이게 빠르게 좀 먹을 수 있게 입맛 없을 때도 최고거든요. 스트레스 푸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내일의 맛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8월의 첫 시작을 맞는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덥고 습한 여름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남양 특집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루시의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2026년 7월 31일에서 8월 1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즈로 에스파의 Live My Life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7월의 마지막, 8월의 시작, 7월에 좀 고통스럽게

0: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0802님이 신청하신 김범수 피처링 박선주의 남과 여였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어렸을 땐 몰랐던 노래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아 이런 가사였구나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렇게 감성적이고 공감되는 가사였구나 싶은 노래들이 있죠. 저는 유독 이소라 씨의 노래들이 좀 성인 되고 나서 다시 들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그런 노래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많이 알려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남현종 아나운서와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샘킴과 권진아가 함께한 여기까지 보이스투맨의 End of the Road

0: 리퀘스트 송. 와, 오늘 무려 8주 만에 다시 돌아온 남현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돌아왔습니다. 멕시코 네. 갔다가 미국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0: 아니, 이제 8주 동안 남현종 아나운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1: 정말요?
0: 놀랍죠?
1: 정말요?
0: 네. 오. 아니, 조승근 님께서는요. 홍디가 혼자 진행하면서 현종님 얘기해서 킥, 현종님 귀가 간지러울 수도. 혹시 안 간지러우셨어요?
1: 어쩐지 멕시코 가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좋은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
0: 아예 보내버리려고 했거든요.
1: 얼마나 또 이렇게 뒷담화를. 아.
0: 그리고 7560님은 월드컵도 끝났는데 남현종 아나운서 언제 컴백하나요? 아이돌 컴백보다 기다린다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말도 안 돼.
1: 저도 근데 이제 오래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떨어졌어. 생각보다 금방 와서 조금 쉬다가 네네.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0: 네, 아무튼 또 무려 8주, 두 달 만에 돌아온 남현종 아나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부터 읽어볼까요?
1: 네,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사연. 첫 사연은 1280님의 사연입니다. 여동생이 8년 장롱 면허였는데 얼마 전에 제가 타던 차를 물려받고 운전을 시작했어요. 연수도 받고 차 뒤에 완전 왕초보 딱지도 붙였더라고요. 제가 운전 얼마나 늘었나 한번 보자면서 마트에 한번 같이 갔거든요. 근데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들은 동생이
0: 500m면 여긴가? 아, 아니면 다음에 우회전인가?
1: 하는 겁니다.

0: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 그 사람에게 억울한 일로 혼나다가 깨거든요. 오늘도 꿈에서 혼났는데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물이 났는지 깨니까 베개는 축축하고 눈가에 눈물도 맺혔더라고요. 꿈꾸지 않는 방법은 없죠. 회사 다니기 힘들어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새벽녘 듣고 싶습니다. 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나 보네요.
1: 그러니까 와 이거 출근해도 얼굴 보면은 진짜 좀 짜증 나는데.
0: 아, 그러니까요.
1: 잘 때 꿈에서 나면 얼마나 또 서러울까.
0: 근데 저도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 있거나 좀 짜증 나는 일 있으면 꼭 꿈에서 나와요.
1: 아, 그래요?
0: 이거 진짜 안 좋은데.
1: 누구 저기 나왔어요, 회사 사람?
0: 네, 8주 만에 돌아온다 생각하니까 아찔해가지고 녹음하는 꿈을 미리 꿨다니까요.
1: 아, 어제 잠 못 주무셨나봐요. 네. 아, 5937 어떡하면 좋을까요? 회사를 안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면 사실 뭐 이직이 좀 해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얼마 전에 본 릴스에 그게 뜨더라고요. 출근하기 싫으면은 그 꽃보다 남자 금잔디 설정처럼 정말 내가 가난하고 그 맨날 핍박받는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 여주인공 드라마 여주인공이다 이렇게 그 생각하고 멜로디도 이렇게 장착하는 거 힘이 들 때면 그 있잖아요 노래 뭐 그러면서 이게 약간 좀 금잔디 캐릭터로 금잔디다? 그렇죠.
0: 불쌍한데
1: 약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옆에 F4가 나타납니다.
0: 아, F4가 나타나기를 그렇죠. 기다리면서
1: 대구준포가 나타납니다.
0: 그건 좋네요.
1: 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 사실 제가 뭐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1: 그렇죠. 아니면은 걱정이 그 좀 자기 전에 생각 날 것 같으면은 아 싸워서 이겨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꿈에서 나왔을 때 설정 이제 좀 싸울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기는 거죠. 한번 날리고.
0: 주먹을
1: 네.
0: 꿈에서라도 이겨보는 상대방 아무튼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 해소를 좀 해보시고
1: 이 시간에 이제 어쨌든 이 스테이션 제로 들어주시는 거니까 홍준 아나운서가 좀 더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1: 꿈 안 꾸게 꿀잠 자게 꿀잠 상사 자게. 생각 안 나게
0: 제가 일단 시원하게 욕 한번 해드리고
1: 욕 잘하거든요.
0: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OMG 에피톤 프로젝트의 새벽녘.

0: 리포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신청합니다.
1: 아하.
0: 아, 이거 슬프다. 근데 중학교 때 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거든요.
1: 둘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오, 네. 원치 않은 애랑 엮여지고.
0: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안 좋아할까? 약간 여자 입장에서. 이러면은 지금 씨님이 좋아하는 여자 아이는 그 여자분은 지금 씨님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걸까요?
1: 없는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아, 근데 중학생의 마음을 이제 너무 멀 우리기가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아니, 좋아하는데도 이럴 수 있나? 괜히? 모르겠죠, 선배.
0: 모르겠어요. 근데 그 씨님 힘을 내시고 이게 요때는 이제 1년 1년 한 달 한 달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포기하지 마시고 과외할 때 아 조금 더 멋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없을까요? 과외를 하는 거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겠다.
1: 그건 맞죠. 어,
0: 공부를 잘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1: 너무 식상한가?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죠.
0: 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지금 첫사랑인데.
1: 그러니까요.
0: 일단 공부를 예습을 해가세요. 좀 멋진 모습.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모르는 문제 있을 때 선생님 대신에 이제 몇 개 좀 알려줄 수 있는.
1: 능력 있어.
0: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1: 네. 아 근데 좀 쉽지 않긴 하네요. 이게 세 명밖에 없어가지고.
0: 그니까. 어렵다.
1: 어렵네요. 아마 시인님께서는 일단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1: 왜냐하면 이 다른 여자애가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과외를.
0: 그럼 그만두게 만들어야겠다.
1: 고백 공격.
0: 아 근데 그러다가 받아주면 어떡해요?
1: 그래, 그렇다 좋아한대잖아요.
0: 그러지는 말고
1: 오히려 그냥... 지금 이 씨님이 간접 고백 공격을 당한 거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0: 근데 씨님 그 제 신조는 그렇습니다. 요 나이 때 고백 안 해보면 나중에 후회해요.
1: 아 중3 때 안 해보면 후회해요?
0: 아니 왜냐면은 해보고 후회하는 건 괜찮아요.

0: 아예 못 주무시는 건가?
1: 저는 사실 남편분처럼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서 에어컨 없이 못 살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이 사는 사람이 에어컨 틀고 너무 힘들어한다면 어떡해요?
0: 아, 그거는 일단 이불을 좀 그렇다고 뭐 침대를 따로 쓰거나 각방 쓰기 좀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사이니까 그러면은 이불을 좀 아주 따뜻한 걸로 하나 아니면은 침낭. 침낭 괜찮습니다. 에어컨 틀고 침낭 안에서 따뜻하게 자는 거 꽤 괜찮거든요.
1: 아, 그래요?
0: 해봤는데 꽤 괜찮아요.
1: 또 꿀팁을 하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0: 맞춰가는 거죠. 뭐 사실 그래서... 뭐 저희가 결혼 안 해봐서 모르지만
1: 맞아요.
0: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럼요. 그리고 그 요새는 실제로 진짜 이불 각자 이불 쓰는 부부들도 많대요. 내가 원하는 촉감과 원하는 두께가 다 달라서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가자 싫다면 어떡해요? 집돌이와 박순이의 대결인 것 같아요.
0: 혼자 나가자.
1: 아, 그럼 혼자 살았지 아닌가요?
0: 아니 혼자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이런 느낌으로.
1: 아, 그럼 한번 규칙을 정해가지고.
0: 아니면 남편이 좋아할 만한 취미 생활을 같이 만들기. 뭐 밖에서 같이 운동을 한다든가.
1: 아, 네네. 침대 한 몸이 되시는 분인데 취미가 밖에서 하는 거 있을까요?

0: 이게 좋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마주마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은 329님이 신청하신 015B와 오웬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제가요 아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영상 보는 그 튜브 어플을 삭제했어요. 잠깐만 봐야지 하고

0: 7월 31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아이브의 Rebel Heart 들려드렸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1: 폴킴 왔어요.
0: 폴킴 왔어요. 여러분도 오세요. 네, 이렇게 중독을 끊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네. 아, 저 근데 진짜 이제 한 2-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잘 버티고 있을걸요? 그 대신에 이제 이 너튜브 이 어플을 지운 대신에 또 음악 어플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은 들어야 되니까 이 음악 어플이랑 저는 여러 가지 음악 어플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어플마다 좀 이렇게 포맷도 다르고 추천 음악도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를 쓰긴 하는데 음악도 많이 듣게 되고 라디오도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대화하는 영상들을 그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음원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차에서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K8121번님께서 그거 지워져요? 그니까요. 그게 핸드폰의 기본으로 디폴트로 있는 그런 어플처럼 느껴지긴 하죠. 차라리 문자 메시지 어플을 지우면 지웠지 그거는 못 지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5675번님께서 그럼 딴 거 보겠지. 내가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SNS를 또 조금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부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최고우님께서 쇼폼 1시간 보는 것도 대단한데요. 저는 3시간은 훌쩍 지나던데 제가 이거를 지우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네. 운동을 하러 갔다가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천천히 걸으면서 제가 쇼폼

0: 안 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니면 요거 하려고 노력 중이야 하는 거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커피까지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도 하나씩 적어서 보내주세요. 가광에서 우리 다 같이 들으면서 네, 디톡스 해보자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께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1년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명구님께서 아샤추, 맞아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해서 먹는 거예요. 어제 생방인 줄 알았더니 네, 녹음할 때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안 먹어봐서 나 빨리 0

모두 실천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아니, 항상 먹으면서, 폴, 오늘은 20번씩 씹는 거야? 20번씩 씹고 삼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방금 했는데, 한 1분, 뭐 1분이 뭐예요? 10초 후에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면 10분 만에 식사가 끝납니다.

마시니까 저 같은 소비자들이 행복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커피 보내드릴게요. 4719번님께서 원래 수목금 휴가였는데 둘째가 수족구에 걸려서 남편이랑 첫째만 휴가 보내고 5일째 집콕입니다. 어서 낫고 놀러 가고 싶어요.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짚고 선물 받아가세요. 잠시 후 1시부터는 여행가 제이와 함께 할 건데 그 전에 워밍업 느낌으로 여행 관련 토크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밸런스 게임이고요. 오늘의 테마는 요겁니다. 여행 갈 때 어떤 좌석이 좋으세요? 비행기, KTX, 고속버스를 탈 때 여러분은 어떤 좌석이 더 좋으신가요? 어제 퀴즈 듣고 혹시 제가 여러 개 말할까봐 긴장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긴장 풀으셔도 되고요. 자, 보기 두 개 드려요. 1번 창가석, 2번 통로석. 각자 이유와 함께 더 좋아하는 쪽으로 투표해 주세요. 표가

다들 우리 서로 뭐라고 하지 않기로 해요. 제가 눈치 안 드릴 테니까 마음껏 우리 이런 계획을 하기로 해요. 오늘은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이 1번 창가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제 놀이공원에 갔던 게 진짜 오래 전인 것 같은데 그나마 기억이 납니다. 이 가요광장 시작하기 직전에 저의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상하이를 놀러 갔었거든요. 상하이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면 너무 트렌디하고 요즘에 막 너튜브에 많이 올라오던 시기라서 거기서 놀이공원 갔었습니다. 네, 상하이. 그게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저 놀이동산 갈 수 있겠죠? 네. 나중에 그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놀이공원 가서 저 마주치면 여러분 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저 조만간 언젠가 한번 라디오 끝나자마자 달려갈 거예요. 9400번님께서 한 달 공부하고 한국사 능력시험 심화 1급을 노렸는데요.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상급도 감사할 듯 합니다. 외워야 될 게 많네요. 폴킴도 암기력 좋아요. 한국사 능력시험 챌린지 도전 어때요? No thank you.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양세형님인가? 어떤 연예인분이 이거를 땄다라는 거를 예능 프로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런 걸 딸 수 있지? 하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잠깐 이제 검색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전 진짜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나요? 자,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나는 분 문자 주세요. 거의 기억 못할 거다 해서 한 표 겁니다. 8333번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정미조 선배님의 7번 국도.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에는 여행가 제이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관리 중.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여행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여행지 추천이나 여행 후기도 환영합니다. 사진 보내주시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피드백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소개할 때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아마 없을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2431번님께서 어제 낙지탕탕이랑 딱새우 먹었어요. 도무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맛이네요. 폴디도 해산물 좋아하죠? 최해산물은 뭔가요? 하면서 맛있겠다. 아니 무슨 딱새우가 무슨 팥빙수처럼 사했어요. 아니 무슨 딱새우 산일 만들어 놓으셨다. 아니 그 새우가 등산에서 올라가서 저기 위에서 깃발 흔들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치? 아 옆에 여행가제이가 지금 같이 있거든요.
2: 소리도 들어가나요 지금?
1: 들어가고 있어요.
2: 진짜 너무 웃긴데.

0: 예약하셨어요? 상담 차트부터 작성하실게요.
1: 여행 생각만 하고 계세요? 고민 말고 떠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건강, 피부, 멘탈, 인간관계, 그리고 휴가 어디로 갈까 고민인 분들 가요광장 관리실로 모십니다. 오늘의 관리는 여행.

0: 오늘은 관리 중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즐거운 여행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가 제이 우영진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가 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긴장 오늘 안 할 것 같다더니 사실 긴장한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긴장 전혀 안 돼요.
0: 그래요? 네. 아 목소리가 작아졌어.
1: 아 그래요?
0: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아 너무 잘 지냈습니다. 좀 네. 관리를 하느라고 어제 바프를 찍었어요 제가.
0: 그쵸? 아니 오늘 처음으로. 너무 말라 보여요.
1: 아 그래요? 아, 네. 어제 좀 바짝 빼가지고 네. 끝나고 나서 막 먹긴 했는데 다시 안 돌아오 아, 좀 적게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네. 아니 오늘 어차피 보이는 라디오 하니까 네. 바프도 찍었겠다. 상의 이렇게 벗고 아, 한번 아, 방송 한번 해볼까요?
1: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0: 안 되긴 하겠지만 한번 일단 물어는 봤어요.
1: 아, 그래요?
0: 서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매일 12시 타방송 청취하다가 여행가제의 출연 방송을 보고 폴킴의 가요광장을 듣고 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0: 이렇게 또 우리 여행가제의 덕분에 우리가 청취자 한 명이 늘었네.
1: 아, 너무 좋네요.
0: 고마워요. 아니 이렇게 주변에서 여행가제의 엄청난 오랜 팬분들이 제 주변에도 진짜 많더라고요.
1: 아,
0: 항상 꼬박꼬박 영상 챙겨보고 따라가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제 주변에도 폴킴 형님 팬분들이 정말 많아요.
0: 아, 또 우리 서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 오해하잖아요 또. 다음 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네, 2003번님 바프 찍은 사람들은 끝나자마자 빵을 엄청 먹던데 뭐 드셨나요?
0: 오, 어제 뭐 먹었어요?
1: 제가 찜 종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갈비찜이나 뭐 김치찜이나 찜닭 아, 이런
0: 맛있겠다.
1: 종류를 너무 좋아해서 네. 어제 김치찜에
0: 네, 돼지고기
1: 석쇠구이
0: 아,
1: 먹었어요.
0: 진짜.
1: 그리고 끝나고 바로 아이스크림 후식.
0: 아, 그래도 생각보다 건강하게 다 단백질 위주 아니에요?
1: 그렇긴 하네요. 네,
0: 오,
1: 맞아요.
0: 와, 잘했네. 전진님께서 구독자 5만부터 구독했어요. 진짜 언제적이야.
1: 진짜. 구독자 7, 8년 전.
0: 5만, 7, 8년 전이에요?
1: 네.
0: 와, 7, 8년, 7, 8년이나 보고 있는 팬분이 있다라는 거 어때요?
1: 너무 감사하죠. 너무 영광이고 저는 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0: 아, 어디 한번 해봐요. 어디 한번 해봐요.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아, 그래도 진짜 기분 좋다. 이렇게 이 예전부터 좋아해 주시던 분들이 가요광장까지 놀러와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1: 네.
0: 6974번님께서 여행가 제이님이 소개해 주신 춘천 명월마을 여행 가는 길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우와. 폴킴 DJ님 라디오에 딱 여행가 제이님이 나오시다니요. 우리 가족 명월마을에서 재밌게 놀다 올게요.
1: 여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곳인데
0: 좀 어땠어요 여기?
1: 명월마을이라는 곳이 네. 그 한국에서도 시골 마을 가면은 좀 이런 지역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숙박도 해주고 뭐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0: 네.
1: 그렇게 해서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0: 꼭 나중에 어디 가볼까 고민이신 분들 명월마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0925번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0925번님 여행가 제이님은 창가석이랑 통로석 중에 어디서 나와세요?
0: 저희가 좀 전에 밸런스 게임을 했었어요.
1: 네.
0: 창가석,

0: 통로석 뭐 비행기, KTX, 버스를 타게 되면 어디가 더 좋은가?
1: 어, 형님은
0: 저는 일단 걸로? 창가석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1: 어, 저도 무조건 창가석이요.
0: 아, 그렇죠. 네. 왜 이유가 있다면?
1: 일단은 통로석에 앉으면은 창가석에 앉으신 분이 왔다 갔다 하시

0: 그 비행기에서 뭐 먹거나 마시거나 이러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1: 최대한 안 하고 아, 자거나 편집을 해요 저는 그때 비행기에서.
0: 아, 또 요런 네. 팁이 있구나. 네. 80 청취자분들 중에서 80%가 창가석을 고르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0: 근데 물이 되게 맑다.
1: 그러게요. 하늘도 되게 푸르네요.
0: 진짜. 아니 영덕 가면 영덕
1: 게 먹어야죠.
0: 게 먹어야죠.
1: 어, 네, 진짜 제가 좋아하는데 또.
0: 맛있겠다. 0560번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0560번님. 네? 저 가족과 여름 태국 방콕 가요. 우기는 처음인데 혹시 여름 방콕 가보셨나요? 꿀팁 있을까요? 덥진 않을까 무서워요.
0: 어때요? 방콕 그래도 여러 번 가보셨죠?
1: 한 세 번 가본 것 같아요. 방콕 여름.
0: 우기에 가본 적 있으세요?
1: 우기에 방콕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다른 방콕 아 그 태국에 있는 다른 섬에 간 적은 있는데 네. 그냥 비 맞으면서 다녔어요. 오. 그건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비 안 맞겠다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되고 네. 비 맞으면서 다니는 것도 나름 또 추억이 있습니다.
0: 낭만이죠. 네. 네. 가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별이님께서 제이님 오늘은 부모님께 KBS 콩 어플로 보이는 라디오 보는 법 알려주셨나요? 어머님 지금 보고 계세요?
1: 이걸 저희 끝나고 나서 제가 여쭤봤는데 네. 아, 누나한테 들었어요.
0: 네.
1: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세대에서는 네. 사실 그때는 라디오 뭐 기계?
0: 네, 그쵸.
1: 아니면 차에서 듣잖아요.
0: 그쵸.
1: 근데 지금은 라디오 기계가 잘 없으니까 네. 차에 가서 혼자 들으셨다고 집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가서 시동을 어머. 켜가지고
0: 그 낭만이다.
1: 들으셨다 혼자서.
0: 오늘은 어머니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글쎄 안 여쭤봤네요.
0: 혹시 우리 여행가자의 어머니 지금 듣고 계시면 혹시 어플로 듣고 있거나 문자로라도 듣고 계시면 저희 문자 하나 주세요. 샵8910이에요
1: 아는지 모르겠네요.
0: 샵8910 하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네, 안 보내셔도 괜찮고요. 네.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구나 하시면서요. 김정아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거 듣고 두 분의 오. 일본 여행 영상 보고 왔어요. 제이님 두 번째 출연이니까 폴킴 노래 커버한 거 영상 풀어주세요. 아니면 한 소절이라도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부를래요? 아니면 영상 풀어줄래요?
1: 부르겠습니다.
0: 아, 그 정도예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모르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게 폴킴 커버 영상이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네. 어쨌든 세계 여행으로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 출발하기 전에

0: 그러면 100만 가면 우리 영상 풀기로 해요. 어때요?
1: 지금 한 소절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난 거 아니었나요?
0: 아, 한 소절도 하시고 100만은 또 100만이니까 한 소절 살짝 한 소절 불러줘 봐요. 긴장했다.

0: 아,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아이고. 긴장했네. 아, 노래를 음악을 진짜 사랑하는 친구예요.
0: 아,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나중에 진짜 꼭 100만 되면 영상 풀어 줘야 돼요.
2: 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아, 그 다 100만이 되는데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네. 도도하다. 우리 또 보리차 님께서 폴킴 제이의 마스야마 영상 보니까 기차 타러 뛰는 장면이 제일 웃기네요. 둘 다 피인 게 느껴져요. 혹시 두 분 인생에서 기차나 비행기를 놓쳐 아찔했던 경험 있나요? 풀어주세요.
2: 놓쳤던 적은 가끔 한두 번 정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오. 저는 아프리카에서 제가 탄 기차가 탈선을 한 적이 있어요.
1: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러면?
2: 그 탄자니아에서 잠비아로 넘어가는 네. 그 국경을 넘는 2박 3일을 타야 되는 기차였는데 오. 국경을 넘자마자 탈선을 한 거예요. 어머. 기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 나트북에서
1: 와 진짜 역시 아 프로다. 아 궁금해서 봐야겠다. 네. 그리고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2: 탄자니아 뭐
1: 탄자니아 여행가 제이 뭐 그런 식으로 기차 탈선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네. 아 진짜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코너 어떤 코너인지 제이님이 소개해 주세요.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네. 오늘은 관리 중
2: 네 오늘은 관리 중 여행에 관한 모든 것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여행지 추천도 해드릴 수 있고요. 여행할 때 챙기면 좋은 것들이나 주의해야 할 것들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여행에 관한 모든 것 물어봐 주세요.
1: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4133분님께서

0: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왔고요. 오늘은 관리 중 여행가 제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가 제이 어머니께서 지금 어플 콩으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대요.
1: 네, 카톡이 왔네요 어머니.
0: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3324번님께서 아이유가 이상형이에요. 아이유가 여행지 추천해달라고 하면 어디 말해줄 거예요? 어디 해줄 거예요? 혹시 막 아무한테도 말 안 한 비밀의 장소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런 곳 말고 오히려 네. 저는 스위스 같은 곳.
0: 뭐야?
1: 풍경 쫙 보이는 그런 멋있는 풍경 보셨으면 해서.
0: 막 우리 저번에 막 어디 막 계곡이랑 막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0: 같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1: 있어요.
0: 근데 걔네들은 비싸요.
1: 맞아요.
0: 걔네들은 값을 톡톡히 합니다. 우리 박혜림님.
1: 박혜림님. 다 보고 와야죠. 쉬는 건 집에서 쉬는 게 제일 편해요. 맞아요.
0: 이것도 일리 있어. 뭔가 돈값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쉴 거면 집에서 쉬는 게 맞긴 해요.
0: 황고은님은 관광지, 여행 가서 구경하고 거기 유명한 음식 먹는 재미죠. 맞아.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음식 먹는 것도
1: 이게 저는 좀 많이 차지합니다.
0: 오. 네.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향신료나 새로운 음식, 뭐 이색적인 음식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맞아, 맞아요.
0: 뭐 고수를 못 먹는다든지.
1: 제가 고수를 못 먹어요. 고수 드세요?
0: 아, 여행 가자 했는데 고수를 못 먹는다고요?
1: 네. 아, 근데 들어 있으면 먹어요. 굳이 빼진 않고.
0: 아, 조금은 먹는구나.
1: 네.
0: 저는 고수 막 그냥 고수 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고수 무침.
1: 네.
0: 이런 것도 저는 좋아합니다.
1: 고수 무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음식이 있어요?
0: 아니 뭐 생각해 보면 열무 김치도 열무로 만든 어떤 네. 음식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1: 고수.
0: 약간 파절임처럼 고수 절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큰일 났네.
0: 네. 우리 3426번님께서
1: 네, 3426번님이 반반이요. 앞에는 관광, 뒤에는 휴양이요.
0: 그러니까 이런 데는 비싸다니까요. 7441번님께서 언제 누구랑 며칠 동안 가냐 뭐 이런 게 중요하긴 하죠.
1: 맞아요.
0: 근데 저는 무조건 휴양지. 고된 거 엄청 싫어. 휴양지는 또 그 즐거움이 있는데 휴양지가 너무 길면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사실 네. 휴양지, 관광지 이렇게 둘 중에 있어가지고 휴양지를 선택하긴 했는데
0: 네.
1: 저는 이런 것보다 오지 여행을 좋아합니다.
0: 아,
1: 시골 다니는 거.
0: 아 맞지, 우리 그 나라만의 그 매력이지. 네,
1: 그 나라만의 시골 다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진정한 그 나라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0: 아니 오지 시골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이것도 문자 한번 줘보세요.
1: 네,
0: 이것도 궁금하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휴양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이거 5349번님 것도 한번.
1: 네, 5349번님이 몇 살이세요? 무릎이 성화하면 관광 아니면 휴양.
0: 이거 중요하긴 하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거랑 부모님을 모시고 갈 때 어떤 이 코스들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4123번님은 저도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됐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 여행가 제이님과 오늘은 관리 중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 이야기

0: 행복했던 그날의 감동 함께 떠올려보고 싶어서 사진 보내드려요.
1: 우와 진짜 맑다.
0: 아 약간 근데 이거 이 색감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천지 색깔이 실제로 보면은 진짜 다를 것 같다라는 게 약간 네. 뭔가 느껴져요.
1: 네네.
0: 그 아, 굳이 저걸 보고 약간 울컥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1: 저게 달라요. 저 반대편은 또 막 엄청 풍경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0: 아 가보셨어요?
1: 저는 가봤죠.
0: 우와.
1: 한 3년 됐나?
0: 어때요?
1: 어머니 생신 맞춰가지고
0: 같이.
1: 네, 효도 관광처럼 갔는데.
0: 저 죄송한데 그런 효도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아주셨으면
1: 일부러
0: 좋겠어요.
1: 했습니다.
0: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부담감을 느낄

0: 맛집을 제가 좀 약합니다. 스위스 맛집.
1: 제가 알려드릴게요.
0: 어, 있어요?
1: 저는 스위스가 제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가장 행복했던 여행지였거든요.
0: 어, 네.
1: 네. 근데 정말 스위스에 계신 분들 미리 죄송해요. 다 맛없어요.
0: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고 정말 약간 그냥 조금 비싼 게 아니고 네. 약간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마트 가서 우리나라 삼각김밥처럼 생긴 김밥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에 7, 8천 원 합니다. 저는 맞아. 돈을 좀 벌고 나서 스위스 갔거든요. 네. 근데도 정말 다 너무 비싸서 약간 어 그냥 이럴 거면 내가 그냥 7천원짜리 김밥 먹고 말지.
0: 맞아.
1: 라면을 그냥 많이 사가세요.
0: 네. 네. 그리고 맥댕날드에 갔는데 한 버거 하나가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저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사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이 2만 5천 원이었어요.
0: 근데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너무 이렇게 겁을 줘서도 돼요.
1: 그러니까 그 라면을 진짜 약간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아이유님, 네, 아, 그 가짜 아이유님께서 네, 뭐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이님의 네, 공동 1위 이상형 김세정님의 노래 웨일 듣고 올게요.

0: 금토일 준다고요? 그럼 약간 갔다가 도착한 찍고? 다음에 호텔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1: 하고 떨어지고 바로 오셔야겠네.
0: 아니면 그냥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
1: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던 중에 거기서 패러글라이딩으로 호주에 내리는 게 어때요?
0: 그냥 라디오 열심히 할게요. 네, 라디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은님께서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최고은님께서 스위스 가기 전에 다른 나라 들렀다가 넘어가면 마트에서 식자재 사가는 거 추천드려요. 10년 전 배낭여행 때 스위스 다녀왔는데 독일에서 샌드위치 재료 잔뜩 샀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이런 것도 방법이겠구나. 요즘에는 스위스도 좋은데 그 이탈리아 위쪽에 있는 돌로미티 쪽으로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위스랑 붙어있어서 그 조금 더 저렴하게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면서 스위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런 방법이 또 있네요.
0: 네, 2431번님께서 여기는 여수밤바다 아니고 여수낮바다입니다. 하늘 좀 보세요. 하와이 부럽지 않은 여수입니다.
2: 우와,
0: 어디예요 여기?
1: 날씨가 어떻게 저래?
0: 여기 잠깐만, 여기 그냥 바다가 아니고 어디 놀러 갔네. 잠깐만, 2431번님
1: 리조트네.
0: 비싼데 놀러 갔네 이거.
1: 돈 쓰러 가셨네.
0: 아 진짜 근데 하늘 너무 예쁘고 이런 데 가서도 충분히 휴양지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아르미님께서 제이님처럼 여행을 업으로 둔 사람도 꿈의 여행지가 있을까요? 오. 언젠가 꼭 가야지 마음먹은 제이님의 드림여행지 궁금합니다.
0: 어 진짜?
1: 네. 어? 저 있어요.
0: 어디요?
1: 저는 아이슬란드에서 네. 오로라 보고 싶어요.
0: 아, 그날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1: 같이 갈래요?
0: 나 가도 돼요? 같이 가자.
1: 작가님께서 끄덕끄덕.
0: 그날 그냥 제가 이렇게 공연한다고 거짓말하고 해외 스케줄 있다고 거짓말 좀 해볼게요. 네. 갑자기 여행가지의 너튜브에 제가 나타나면은 제가 거짓말 친 줄 알고 계세요, 다들. 네.
1: 미리 네. 통보하고 가는 거니까.
0: 네. 지금 미리 제가 말씀드려요. 네. 3029번님께서 친구들 따라 캠핑도 몇 번 다니시는 것 같은데 혹시 가보셨던 캠핑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이 있을까요?
1: 인상적이었던 곳은 네. 한국의 남쪽이랑 서쪽에 섬이 되게 많잖아요.
0: 네.
1: 무인도가 몇 군데 있거든요.
0: 아 맞아, 있다고 하더라.
1: 네, 그런데 들어가서 캠핑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자유로웠어요.
0: 정말 아무도 없어요?
1: 네. 홀딱 벗고 막.
0: 홀딱 벗고?
1: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0: 아 그런 거 진짜 좋겠다. 약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 자유로움에서
1: 네.
0: 오는
1: 네네.
0: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별보러 가자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별보러 가자님께서 제이님 몽골 여행을 엄청 재밌게 하셨던 것 같은데 몽골 여행설도 풀어주세요. 대부분 몽골은 별보러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별 말고 몽골의 매력도 뭐가 있나요?
0: 아 저도 몽골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1: 별이 일단 압도적이긴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초원이 빡 펼쳐져 있으니까 네. 뭐라 그러지? 이 360도 방향으로 전부 다 막 별이 쏟아지는데 어느 방향을 봐도 별이 막 엄청 많아요.
0: 오,
1: 네.

0: 동안 가요광장 나와서 이렇게 여행 이야기 해주셨는데 좀 네. 어땠어요 가요광장?
1: 지난주에는 되게 떨려서 사실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끝나고 난 뒤에.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한번 해봤다고 이렇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0: 아니 이렇게 종종 진짜 시간 뭐 이렇게 뭐 공항 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이렇게
1: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르면 무조건 옵니다.
0: 진짜죠?
1: 네.
0: 아니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여행가 제이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가지 자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1: 자주 불러주세요.
0: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저 이렇게 우리 여행 가제이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수고하셨어요. 또 나와줘.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3: 대학교.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메디힐 토너
5: 패드.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강예승님께서 여행 관련 코너 좋다요. 제이님이랑 다음에 또 여행 얘기해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상상만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2575번님께서는 7월 마지막 날이네요. 7월 한 달도 잘 해냈으니 8월도 잘 해내봅시다. 우리 2575번님 8월도 잘 부탁드려요. 매일 놀러와 주셔야 돼요. 내일은 노래 균성님과 함께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쪄요 쪄요 쪄요 진행해 볼 거예요. 주말에도 가요광장 놀러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끝곡은 자 여러분 발음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시갈라 팔로마 페이트 이거 맞아요? 시갈라 팔로마 페이트 럴로마이라는 노래 들을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시장 모퉁이에 있는 생선 가게에서는 은은한 모기향이, 과일 가게 앞에서는 복숭아 향기가 달콤하게 스칩니다. 화단 정리하시는 아저씨 곁에서는 갓 베어낸 신선한 풀냄새가 올라오고,

자전거가 휙 지나간 자리에는 저녁 바람 냄새가 맴맴 돕니다. 사방에서 저마다 다른 여름의 향기가 진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고찬용 거리 풍경. 7월 31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부현 씨, 저는 무더운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름 제철 과일, 수박,

0: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달려갔거든요. 갈비탕 가져가라는 거였습니다. 제발 미리 목적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 모르실걸요 김대성 씨? 어 무슨 일이지? 왜? 아 갈비탕? 이런 그 한 시간 정도의 요 스릴, 요 걱정, 요걸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는 안 바뀌어요. 그러려니.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들으셨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신우람 씨, 선풍기 앞에서 깨진 수박 먹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깨진 자만 빠지면 정말 아 여기가 지상낙원 뭐 이런 느낌인데 깨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살짝 마음에 걸리죠? 어쩌다가 수박을 깨뜨리셨는지 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트럭에서 수박을 싸게 파는 거예요. 제일 큰 거 골라서 낑낑대면서 들고 왔는데요.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거든요. 올라오다가 수박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그만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 화작 깨졌어요. 얼른 3초 만에 주워서 집에 가져와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선풍기 앞에서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는데 슬퍼요. 하지만 맛은 최고네요. 아, 그럼 됐죠 뭐. 방점을 어느 쪽에 찍느냐에 따라 사뭇 달리 해석될 수 있어요. 슬프지만 여기다 방점 찍으면

0: 7월 31일 오늘은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7월 베스트 사연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우리 회사는 창립 기념일이면 각 부서에서 장기자랑을 한다. 1등 상품 자그마치 500만 원과 여행 상품권. 상품을 꼭 쟁취해야 한다는 집념에 불타오른 우리 부서는 회의에 들어갔다. 장기자랑 뭐 할지 빨리 정해서 연습 시작해야죠.
1: 우리가 남자 둘에 여자 명이니까 쿨해볼까? 쿨 어때? 시현 씨가 쿨에 유리하는 거야.
2: 너무 평범하지 않나? 법무과는 남자들이 단체 발레, 발레리노 한다잖아.
0: 우리는 결국 대학 때 마술 동아리였다던 유 팀장님의 강력한 주장으로 마술을 하게 됐다. 유 팀장님은 마술사, 박 팀장님은 보조, 그리고 나는 마술사 옆에 빠지지 않는다는 최강 미녀 역할로.
1: 시현 씨, 여기서 뭐...

수가 없었지만 정신을 단단히 붙잡았다. 불빛이 켜짐과 동시에 탈출용 비밀 문을 통해 무대 뒤에 몸을 숨겼다. 성공적으로 마술을 마무리하면서 환호와 박수로 우리는 원하던 1등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시상을 위해 사장님이 직접 상금과 꽃다발을 전달해 주셨는데 소감을 이야기해보라고 내게 마이크를 건네주셨다. 다른 참가자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 마술 준비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1등이라는 걸 해보네요. 인사를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쁨과 벅차울음 속에서 유 팀장님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그냥 내려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엔 아직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결국 이렇게 외쳐버렸다. 아, 그리고 오늘 저 고백 같은 것도 처음 받아봤는데요. 유 팀장님, 저 애매한 거 싫어했어요. 여행 상품권으로 저랑 같이 여행 가실래요?

들었다 놨다 네이브레이크였어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7월 베스트 사연 지난 13일에 소개되었던 정시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후기 기억하시죠? 공식 사내 연애 커플이 되어서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던 두 분 이제 결혼 준비 중이시라고 했죠? 사장님이 결혼하면 사주신다 약속하신 냉장고도 이미 골라놓은 상태고요. 특히 그 유 팀장님이 우리 시연 씨에게 처음 꽂혔던 그 포인트 자기가 통 속에 들어갈 때 접히는 뱃살이 귀엽게 보일 때 내가 사랑에 빠졌구나 했어. 요거 많은 분이 이거 찐사랑이라며 부럽다는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남자친구의 말랑이로 살고 계신다는 정시연 씨 앞으로도 두 분 내내 행복하십시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우리 다시 이소라 김민종

순간 중1 때 친구와 했던 대화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때도 나름 힘들었지만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도 웃음 가득했었는데 다음 달에 한번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요즘 잘 웃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처럼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0: 그쵸, 그쵸. 중1 때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낙엽만 굴러가도. 아니,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로 웃었다고. 왜? 내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정말 어쩜 그렇게 웃음 포인트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잘 찾아낸 거예요. 그때는 그런 눈과 그런 귀와 그런 느낌이 감각이 발달되어 있었던 거고 어른이 되면서 그런 감각이 좀 무뎌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친구와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때까지 다음 달까지 씩씩하게 잘 지내봅시다. 영양제 선물 7925 보내드릴게요.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 성공
9: 함께해요.
7: 이카운트
6: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사랑하기 좋은 날 리쌍 정인이에요. 러쉬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그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다수를 배우면 실이 이리 삐죽 저리 삐죽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럴 땐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말고 완성 후 멀리서 봐야 한답니다. 단점보단 장점만 보는 거죠. 사랑스러운 내 작품이니까요. 하루하루는 엉성했을지라도 되돌아보면 꽤 괜찮은 한 주, 꽤 괜찮은 한 달 아니었나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샵 8910, 다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신청곡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간장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540, 혼자서 전조등 수리에 성공했어요. 직접 전구 사서 교환했는데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성시경, 좋을 텐데.

아이들이 방학해서 같이 친정에 왔어요. 7946. 저녁 메뉴는 엄마표 된장찌개. 그리고 호박잎쌈.

지쳤을 때 듣는 음악이 있어요. 0216 도입부부터 청량한 반주가 제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기분이라서요. 백예린 스퀘어.

7월 31일 금요일 누군가의 보통날.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설비 일을 하고 있다. 이제는 새벽 5시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아직 가족들이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조용히 작업복을 챙겨 입고 현관에 앉아 작업화 끈을 묶는다.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낡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5년 가까이 신으며 밑창을 두 번쯤 갈고 혜진 부부는 실로 꿰매가며 버텼던 작업화. 새로 사야지 매번 생각했지만 대학생 아들 등록금과 우리 생활비부터 먼저 챙기다 보니 내 물건은 늘 마지막이었다. 쉬는 날 휴대전화로 작업화를 검색해보다 화면을 끄고 혼자 중얼거렸다. 에이,

늦잠 자다 보면 거의 일어나 점심 먹어야 하죠. 점심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연극 보러 몇 시 예매하셨어요? 슬슬 나가 봐야죠. 연극 보고 나서 찜질방 갔다가 집에 와서 치맥하면 아니 하루

같은데 왠지 부모님 결혼 40주년 맞아 한번 플렉스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축하할 일이 많네요. 4박 5일 여행, 또 10년 만기 적금 타신 거, 가족, 아유, 네, 가족 모두 수고하셨어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케이크와 꽃다발 5319 보내드릴게요. 비비 밤양갱.

0: 이게 좋다.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떠나는 자유여행인 거죠. 예상할 수 없어서 더 설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스페셜한 국내 여행 원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요즘 MZ들 사이에서는 다트를 던져서 여행지를 정하는 게임이 유행인데요. 전국 어디든 랜덤으로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를 조금 좀 피하게 된달까요? 뭔가 아 예전에 여기 가봤으니까 좋았지 하고 똑같은 거를 또 하고 또 가고 음식도 먹던 거또 먹고 또 먹고 노래도 듣던 것만 듣고 해서 그 도전을 하기까지가 좀이 용기가 좀 필요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랜덤으로 누군가가 정해준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약간 솔깃하면서 가볼까?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왠지 결국엔 내가 늘 가던 그곳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또 만약에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전제가 있다면 정말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같은 성격이 놓치는 게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디든 갈수 있다, 랜덤으로 정해준다 하시면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으실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이요, 전국 어디를 가시든 저희 모바일 어플 콩만 있다면 상쾌한 아침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SNS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상쾌한 아침 다시 듣기 안 되나요? 너튜브로 들을 수 없나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못 들을 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듣기는 안 되고요, 여러분. 콩이나 89.1MHz로 이렇게 딱 주파수 맞추셔서 5시부터 7시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0: 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베란다 프로젝트 바이크 라이딩 들려드렸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있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유 되는 대로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박서희님, 주말이지만 일찍 눈을 떠서 새벽 운동 나왔는데 상쾌하네요.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걷기 운동하니까 더 좋아요. 그러셨군요. 아, 근데 진짜 그 주말에 하는 운동은 평일에 하는 운동이랑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평일에는 살짝 뭔가 아, 강제적으로 해야지 하면서 아휴, 또 이게 내 루틴이니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가는 느낌이라면 주말에 하는 운동은 좀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 왠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느낌? 그리고 더 여유롭기도 하고 헬스장도 덜 붐비고 해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운동 우리 서희님 잘 마치고 들어가시고요. 오늘 맛있게 아침도 차려 드시면 너무너무너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607님께서는 당직 근무로 출근하고 있어요. 육아에서 벗어나니 살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굉장히 신나 보이시는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이 생기면은 출근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그 연휴 때 사실 저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추석이나 뭐 아니면 이런 명절 때 선배 가정 있는 선배들이 좀 쉬시고 저는 뭐 출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선배들께서는 오히려 출근하고 싶으시다고 쉬라고 유원 씨 쉬어 출근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나중에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근 잘 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6607님.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소라 데이트, 놀이플라이, 끝나지 않은 노래.

이어서 19위는 SG 워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소몰이 창법을 선구한 분들이죠. 이 노래가 SG 워너비의 데뷔곡이었답니다.

최근에 출산을 좀 하셨어요. 남자 선배들께서. 아, 그분들은 출산하진 않으셨고, 이제 아기가 나왔는데, 진짜 다들 인물이 출중해서 그런지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으니까 이들끼리 이어져도 너무 좋겠다. 이런 막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시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네요. 1부 마지막 곡은 New Hope Club의 Let Me Down Slow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1: 심의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술 마셨는데 데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Starlit,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beneath the starlit sky, our love's secret line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our love's secret line. 우리의 사랑에 뭐 비밀스러운 선이 있대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 사랑에 비밀스러운 노선이 있어요. 둘만이 아는 곳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Like leaves, 나뭇잎들처럼 We soar so high. 우리는 높이 날아올라요가 되겠죠. Beneath the moonlight. 이번에는 달빛 아래에서라고 했습니다. Soft touch. 부드러운 손길. Your hand in mine. 내 손을 잡은 당신의 손. 네, 눈앞에 장면이

해석도 되지만 뭔가에 혹은 누군가에 푹 빠지다라고도 해석을 하니까요. When summer's fading, 여름이 점점 fading, 사라질 때 there's nothing to do,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But 까지 들렸어요. 그러면 이때의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가사가 이거였어요.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이 부분 들으셨나요? 특히 bask in 이라는 표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뭔가를 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bask in the sun, 햇볕을 누리고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햇살의 glory

그럼 아름답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 잘 떠올려보세요. 뭐였나요? It gets me every time 이라는 표현으로 익혀봤습니다. It always gives me butterflies.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워보셨을 건데 뭐 긴장될 때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설렐 때 뭔가가 나를 설레게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You still give me butterflies. 좀 더 와닿으시죠? 당신은 나를 여전히 설레게 해요에 해당하는 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그렇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comfortable. You make me feel safe. 네, 이처럼 좀 익숙한 단어로도 대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있죠? 이 나이 때 제 주변의 또래들이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결혼도 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치죠. 다양한 고민들 있으실 것 같은데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위로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하는 일상의 루틴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에게 8414님께 같이 힘내자고 시원한 수박 주스 한 잔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의도 96년생 러들 파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코나 팝의 I love it.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나는 유명한 집순이다. 그것도 슈퍼파워 집순이. 집순이지만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은 날이다. 왜냐면 신상 화장품들이 도착했으니까. 나는 코스메틱 덕후 코덕이다. 화장품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제품까지 좀 괜찮다 하는 것들은 싸그리 모으고 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취미만큼 내 화장 기술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도착한 신상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언박싱 해보고 내 얼굴을 도화지 삼아 열심히 테스트해볼 예정이다. 힘들게 직구한 제품도 있어서 어찌나 신이 나는지. 화장 지우는 게 조금 귀찮아.

없게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화장품이 그냥 단순히 화장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장품처럼 좀 모으는 재미?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사은품을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뭐 귀여운 키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면은 이거 왠지 이 가격에 이 사은품까지면 이득인데? 하면서 화장대에 화장품만 이렇게 쭉 쌓여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여성분들께서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내뭐 얼굴에 발라볼 수도 있고 또 나를 꾸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1897님 언박싱은 좀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기회 되실 때 화장대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데 What's in my bag처럼 What's in my 화장대 하나 공유해주시면 너무 재밌겠네요. 사연 보내주신 1897님께는 배달앱 10,000원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 텐데요. 그레이의 Make Love에 이어서 콜드의 Fresh 두곡 이어드릴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때문에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재너두.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0: 아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1: 굿즈는 세종
0: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제가 예전만큼 많지 않구나라는 거를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대화하는데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늘 조용하시던 아버님이 말씀이 많으셨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이 있는 게 어색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0806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은근히 기다렸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하고 싶었다. 당연히 후자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도 또 자주 가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0806님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8월의 첫날이자 첫 번째 주말 아침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소소한 대화들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 이승기의 아버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또 더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게 많아지고 또 할 말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내랑 남편이랑 형제랑 할 말이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대화도 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노력도 해보시고 또 저런 노력도 해보시고. 근데 이번 주에 이호선 교수님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안 볼 거 아니면, 그리고 가족이라면 이제 또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좀 같이 이야기

나 살쪄서 야식 안 먹기로 했잖아 라며 버럭하네요. 그래요, 나만 먹을랍니다 라고 한주 씨가 남겨주셨는데요. 또 남편이 또 관리해가지고 또 예쁜 게 좋죠, 그죠? 예, 또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 계속 보내주십시오. 뭐 지금 소개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평일에도

FM 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성 뷰티 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티트리 케어 쿨 샴푸,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 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 곰취 미세

0: 음성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조정식식 음악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방금 듣고 온 노래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였습니다. 퀴즈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10분을 뽑았고요.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KBS 콩과 KBS 플러스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는 드랍 더 신청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노래 신나게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4933님의 신청곡 리센네의 러브 어택 듣고 아이브의 애티튜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계시겠네요. 예. 네. 저는 뭐 지금 물 붓고 해가지고 좀 짜증난다고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부럽기만 하고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악뮤의 200% 듣고 올게요.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2부 드랍더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4524님이요. 안녕하세요. 새벽 4시 반 버스 첫차 운행하는 29살입니다. 쿨 FM 아침 담당 햄디랑 식디 너무 재밌어요. 항상 졸리지 않게 기운 받아갑니다. 오늘도 파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로꼬에 지나쳐 시청하셨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야, 이 노래를 또 듣게 되네요. 네, 로꼬의 지나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Sorry.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청곡 최혜진님입니다. 식디, 직장 동료들이 늘 저랑 같이 일해서 너무 좋다고 말하고요. 윗집 할머니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은데요. 정작 같이 사는 남편이랑은 왜 잔소리 폭격하고 지내는 걸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편도 남 대하듯 하기로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가까운 사람이랑 더 잘 지내야 된다니까요. 진짜 편하다고 말도 막하고 그러면 안 되고, 편하다고 말도 좀 더 조심스럽게 하고, 대화도 또 정성스럽게 화제도 준비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아이유의 분홍신 듣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셋, 둘, 하나, 고! 날 또 내지마. 거칠어져가는 나의 숨소리.
6: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2부 드랍 더 신청곡.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2부 끝곡은 권현진 씨의 신청곡이고요. 식디, 몇 년 전에 휴가 때 친구들이랑 즉흥으로 태안 바다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신발 벗고 갯벌 뛰어다니다가 모두 진흙범벅 돼서 서로 얼굴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갑자기 그때가 그리워요 하셨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금 고속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곳곳이 혼잡한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쪽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8km 정체고요.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9km 막힙니다. 오전 8시 기준 남양주에서 양양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쪽으로도 정체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어렵고요.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 서행합니다. 만종분기점에서 원주까지는 8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서울요금소 부근에서 납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반제터널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평택분기점 부근 2, 3차로에선 장애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느슨해진 토요일 아침, 팽팽한 선곡 배틀로 깨웁니다. 뮤직 업로드 플러스.

김남 PD님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 FM 대행진 화제의 인물이고요. 저희 뭐 이름과 또 김남 PD의 어떤 그 작품 또 김남 PD의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라 제일 먼저 좀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에 새똥 맞은 PD로 이번 주에 저희가 그때 정식이랑 옴뇸뇸에서 나 정말 다른 사람들 못 믿겠지만 나 이런 일 있었다를 주제로 얘기를 네, 할 때 이제 김남 PD가 네. 입에 새똥 맞았던 경험을 저희 팀에게 줘서 먼저 예시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야,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0: 오아시스의 대표곡 Don't Look Back in Anger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 이미 진 것 같은데요.
2: 서정민 기자님의 첫 번째 선곡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함께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과 가수 밴드 이름으로. 예. 네. 그렇군요. 김남 PD의 1라운드 선곡은 전설의 락밴드. 예. 네. 밴드 멤버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크라잉 넛의 좋지 아니한가로 골라왔습니다. 이 노래 듣고 2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그 란 PD가 지금 굉장히 손을 많이 쓰고 있고 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네. 느낌 자체가 제 느낌 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1: 아니요.
0: 대학 시절에 그 팀플을 하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조정식의 FM 대행진 연만 붐.
1: KBS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오늘은 스페셜 매치. 페스티벌에서 꺼드럭 될 수 있는 노래를 주제로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FM 대행진

0: 했습니다. 제 작년에 펜타르키 떨어졌는데 오늘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기쁘고 떨리고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무대를 하는 거를 그걸 보니까 제가 또 감격을 해갖고 저도 막 눈물이 나는 약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될 거야 준비하셨군요.
0: 그렇죠. 역주행한 어떤 히트곡이죠.
1: 네. 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을 거고요. 우리 람피디 마지막 선곡은 또

인데 네. 굉장히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네. 네.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김란 PD가 고른 바로 그 노래 이상은의 언젠가는까지 듣고 이제 두 분이 준비한 4라운드까지 선곡을 다 들은 거고요. 승자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한 곡을 더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승자가 될까요? 계속해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8910 그리고 콩 게시판입니다.

0: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BS, KBS, KBS 난 조정식,
5: 조정식의 FM댕진.
6: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토요일 뮤직 업로드 플러스. 오늘의 선곡 주제, 페스티벌에서 꺼드럭될 수 있는 노래가 주제였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스페셜 매치 서정민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7: 어머니 나왔다니까 살짝 이제 좀 놀라웠는데.
6: 놀랐죠.
7: 네네네. 네. 네, 이제 그 얘기도 재밌었고. 네.
6: 그러니까요. 엑소보다 뒤일 줄 몰랐어요.
7: 그러니까. 네.
6: 우리 그 김남 PD는 어땠습니까?
8: 아, 저 너무 재밌었고. 사실 오아시스랑 라디오 때 나왔을 때 이미 끝났다 생각하고 네. 즐기는 마음으로 잘 노래 듣고.
6: 아, 지금 뭐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승리를?
8: 네.
6: 오, 좀 마음을 비우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결 결과를 발표하겠는데요. 두 분의 마이크 볼륨 차이로 대결의 승패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깥에서 두 분의 마이크 볼륨 조절이 끝났고요. 이제부터 들리는 목소리가 오늘의 승자입니다. 오늘의 승전가, 세대 상관없이 두 분이 모두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락으로 준비했습니다. 징글벨 락도 락이다. 징글벨 락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날이 더우니까 승자는 시원하게 불러주십시오. 1, 2, 3, 4.
9: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락. 징글벨.
6: 오늘의 승리 김란 PD입니다.
7: 아니, 노래를 너무 잘 불러. 징글벨락
6: 아니,
7: 봤어요.
6: 그러니까 아니 왜 근데 가사에도 없는 아는 왜 붙이는 거 같아. 왜 아 징글벨 징글 왜 하는
8: 거야. 도움 닦기 필요해요. 노래 시작할 때
7: 리듬을 타네. 리듬을 타.
6: 아, 도움 닦기가 필요하군요. 네. 아,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와. 한번 더 시원하게 불러. 둘 셋.
8: 아 징글벨 징글벨 징그럽네요.
6: 아, 아 김남 PD 너무 귀엽습니다. 아, 오늘의 승리 김남 PD입니다. 축하드립니다.
8: 선배님께 제가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게 돼요.
6: 떳떳한 게 아닌 게요. 이 지금 지난주 투표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지난주 투표 결과 서정민 기자님이 이겼어요. 어? 그러니까 좀 불리한 상태로 오늘 대결을 받았는데 해냈어요.
8: 아, 감사합니다.
6: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유기성 PD에게 아마 좀 유리하게 넘겨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예, 지금 문자 오는 걸 보니까.
8: 감사합니다.
6: 자, 오늘의 승자께서는 마지막 곡을 소개해 주십시오.
8: 네, 저 마지막은 아직도 Today 이거 3초만 들어도 다 녹죠. 바로 내일입니다. 식디도 너 원더걸스 좋아해? 다 내일 좋아해.
6: 아, 맞아요. 이거 꺼드럭 많이 됐어요.
8: 꺼드럭 네. 인상 깊었거든요.
6: 더 꺼드럭 되는 친구들은 이제 피아까지도 가요.

0: 하면서 우리 김남 PD와 또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 또 언제 또 출연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릴 것 같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아, 오늘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노래 듣고 또 기자님이랑 식디랑 얘기하다 보니까 좀 풀리고 행복했던

0: 면서 도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유명